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적재 별 보러 가자 음악 들었습니다. 오늘은 낭만무지개 회원님들과 함께 학교의 추억부터 방학의 설렘, 휴가의 여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느덧 푸르던 봄이 지나고 살짝 쨍하니 햇님이 인사하는 여름의 계절이 들어왔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0: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좀 이상한 날씨가 계속 반복되고
1: 네,
0: 있죠. 비도,
1: 6월에 눈도 오고요. 이상한 날씨였어요.
0: 네, 참 신기했습니다. 경미님은요, 어떠셨나요?
2: 저는 6월이 굉장히 바빴네요. 6월이 굉장히 바빴어요.
1: 어떤 것 때문에 바쁘셨을까요?
2: 6월에 이제 학교에서 찾아가는 그 체험 행사들이 있어갖고 학교에 찾아가서 AI 체험 행사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 전라북도에서 이제 진로 체험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도 함께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이제 7월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2: 7월은요? 7월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시험이 끝나는 관계로
1: 네네.
2: 놀러 갈 계획을 하고
1: 아,
2: 있네요.
1: 생각만 해도 설렘에 7월이 시작입니다.
0: 네, 그러네요. 6월에 바빴으니까 7월엔 좀 쉬어야겠죠? 쉼이란 단어가 딱 생각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근데 진짜 학교 이야기를 할까 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학교 이야기를 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너무 바빴죠. 그리고
1: 쉴새 없이 아이들이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거군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막 채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 이제
0: 그렇죠.
1: 좀 여유가 있게 됐겠죠?
0: 네,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던 아이들도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고, 계절 학기 신청한 친구들도 다시 학교에 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잠깐 문득 문득 생각이 나지 않나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2: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절 학기가 있나요?
0: 대학교야.
2: 아,
1: 초, 중,
2: 대학교는
1: 고.
2: 6월 중순에 방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근데
2: 요즘
0: 짐을
2: 빨라져서.
0: 조금 늦게 빼는 애들도 있었고, 그걸 빼고 나서 이제 다시, 뭐또 신청한 아이들도 있어서 그걸 또 다시 들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님이 또 태워다 줬다고. 그래서, 아유, 아이들이 참 바쁘구나. 쉬는 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죠. 방학은 기회이니까요.
0: 갑자기 종소리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1: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와 요즘 아이들은 종소리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학교의 기억 소리.
0: 근데 벨 소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종소리가요.
1: 그 세대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0: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서
1: 네네.
0: 이걸로 하긴 했는데, 경민님은 어떠신가요?
2: 이게 이제 종소리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넣는 학교들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제 잠이 확 깨라고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1: 아.
2: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또 되게 잔잔해요.
1: 네, 잔잔한 학교가 있어요.
0: 그런 거 있잖아. 띠, 띠, 띠.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아요?
2: 뭐라고요?
0: 저거.
2: 뭐라고요?
1: 이게
2: 방금
1: 무슨
0: 뭐였죠?
1: 소리였죠?
0: 그 있잖아요. 약간 한 음짜리 음이 하나에 가지고 종소리가 울렸나?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2: 진짜 말 그대로 띵동댕동 이런 느낌이군요.
0: 네, 맞아요. 생각이 안 났어요. 학교를 다닌 지가
1: 아,
0: 그랬던 기억이 나서.
1: 점점점점.
0: 네,
1: 네.
0: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면은, 저는 솔직히 딱 이거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다들? 전 급식 시간이라고, 저는 급식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이들이 급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종소리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나요?
1: 그
2: 없는데요.
1: 점심시간 끝나서 후다닥 도망가 잘 제자리로 돌아왔던 그 기억?
2: 글쎄요, 저는 학교 하면은 딱히 종소리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고 늘 잤습니다. 쉬는 시간에 늘 잤습니다.
1: 아, 선생님한테 필요한 종소리였나요?
2: 그런지도 모르죠.
0: 아,
2: 숙면은
0: 숙면을 깨는
2: 중요합니다.
0: 소리인데.
2: 성장기에 꼭 필요한 건 잠입니다.
0: 그러죠. 저는 종소리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뛰어간대요, 다들.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그랬더니,
1: 운동장?
0: 네, 운동장에 가서 이제 운동장은 허용을 안 해주지만 놀이터는 허용을 해준다고 해서 근데 딱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고무줄 놀이 딱 생각나길래 제가 좀, 네, 세월이 있어요.
2: 고무줄 하니까 저 생각났어요. 야, 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써야 되었거든요. 네, 도시락을 안 싸갈 지언정, 이제 저희 그네가 딱 두 개였어요. 그 그네로 바이킹이라는 자세 있잖아요. 아, 네. 양쪽이 마주보고 사는 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맡아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밥을 먹는 거를 포기하고 뛰어가서 그거를 낚아채고서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
1: 오, 착한 학생. 와, 착한 친구. 아.
2: 그리고 급식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예전에 이제 친구가 급식 그 선생님들은 급식을 드셨잖아요. 네. 그 급식을 숙지실 같은 데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거를 친구가 먹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권유로.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육상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랑 같이 그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반찬이 너무 알차서
1: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육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찬과 그런 걸
2: 그러니까요.
1: 간식도 되게 많이 줘요.
2: 진짜 맛있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항상 밥을 같이 먹으려고 용을 썼다는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나름 추억들이 다 있네요, 확실히.
1: 근데 먹는 거밖에 없어요. 잠잘 거하고 먹는 거밖에 없어요.
0: 저는 수업도 잠깐, 있잖아요.
2: 저는 수업 시간은
1: 떨망떨망한 걸로.
2: 그쵸? 그런 걸로.
1: 떨망떨망한 걸로.
0: 왜요? 그게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1: 그러셨구나. 크리스타심은 그러셨군요. 네.
2: 선생님이신데요? 전 피했습니다. 얼굴 안 맞으시면서.
1: 저 고개 숙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0: 너무 다른데요. 저는 떠들다가도 저요! 하고 흔들어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1: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항상 책만 봤답니다.
2: 제 번호 불릴까봐.
1: 그렇죠. 두근두근.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2: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앉은 관계로 너무 슬펐어요.
0: 아닌데 저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앉으려고 일찍 등교했는데 선착순이었어요.
2: 선생님
1: 크리스탈 씨는 그렇게 안 봤는데.
0: 근데 맨 앞이 진짜 안 좋아요.
2: 진짜 안 좋아요.
1: 정말 네. 안 좋아요.
2: 네.
0: 제가 허리 키가 컸는데 맨 앞에 앉으니까 아 내가 왜 일찍 와서
2: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앞에 서로 앉으려고 난리입니다.
0: 아, 두 번째가 좋더라고요.
1: 아, 맞아요. 저는 두세 번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1: 그치, 요즘은 그렇게 안 앉더라고요. 네, 그냥 뽑기 많이 하고 뭐 갈바위보 한다거나
0: 모든 별로 앉기도 하니까 네.
1: 학교마다 조금.
2: 저는 중고등학교 때 번호 순서대로 앉았어요.
1: 저희는 그랬었죠.
2: 그래서 이름이 김씨인 관계로
1: 맨 앞에 했구나.
0: 선생님 이름을 완전 매치를 했어요.
1: 큰일 났네요.
2: 그게 한이 맺혀서 결혼을 하시라는 것 같아요.
1: 맨 끝번. 괜찮다. 맨 끝번.
0: 저희 딸이 했던 멘트가 있어요. 왜 아빠가 그 성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이름이 맨 뒤래요. 너무 싫대요.
1: 저희
0: 짝이
1: 애는
0: 없어요.
1: 딱 가운데예요. 시옷이에요. 그래서 딱 가운데예요. 항상 그 가운데예요. 네. 근데 키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에 있어요, 아이가. 근데 요즘은 그 기역니은으로 하지 않고
0: 네, 맞아요.
1: 그 뭐 아이들끼리 선택하는 범위를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정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 항상 번호와 키 이게 앉는 순서가 가운데여서 얘는 불만이 없어요. 항상 10번, 11번, 12번 그 사이예요.
2: 행복하네요.
1: 네,
0: 적당하다. 진짜 네네. 딱 좋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잠깐 우리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그렇죠. 잘 듣는다는 노래인데 뜬금없긴 하겠지만 갑자기라는 제목이 있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IOI 듣겠습니다.

0: 갑자기 아이오아이 음악 들었습니다. 요즘에 학교 하면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1: 청교요.
0: 네, 보셨나요?
1: 네, 다
0: 저는 다
1: 정주행
0: 봤어요.
1: 했어요.
0: 아, 정주행이고요.
2: 저도 1편부터 쭉 봤습니다.
0: 저 시험 기간에 그걸 봐가지고, 이게
1: 학교에서
0: 아무것도
1: 절대
0: 공부
1: 보지
0: 없다더라고.
1: 말라고.
0: 아.
1: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드라마예요.
2: 근데 모방이 너무 있을 것 같은
1: 그렇죠.
2: 이야기들이에요.
1: 뻔하긴 한데 너무 공격성이 좀 있어가지고
2: 네.
1: 호불호가 조금이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 통쾌할 만한 편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망했어. 나 이거 너 이거 보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저 정도로 심한가?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저도.
2: 근데 사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
1: 네,
2: 진짜
1: 맞아요.
2: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1: 여기 전주에서도 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가.
0: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런 학교가 어딨어? 이렇게 글을 써놨더니 댓글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댓글이
1: 네.
0: 써있는 걸 보고, 진짜구나. 근데 이게
1: 실화
0: 아마도 좀
1: 실화를 조금 편집하긴 했어도 어느 정도의 그
0: 가미가
1: 바탕은
0: 되어 있지
1: 네네
0: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약자 앞에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학생 편, 선생님 편 다들 입장이 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저희가 다닐 때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저희 때는 뭐 선생님한테 감히 그랬는데
2: 그렇죠.
1: 지금은 좀 편해지기는 했죠, 아이들이. 그래서 더 약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2: 그게 저는 그 시점이 체벌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우리
2: 그쵸.
1: 때는,
2: 우리
1: 저희
2: 때는,
1: 때는 체벌이 가능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뭐몇 번부터 몇 번까지 집합하면 막 우르르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 그리고 극기훈련 정도의 체벌도 있었죠. 때리지는 않아도, 뭐, 운동장 열 바퀴 뛰기, 뭐, 이런
1: 네.
2: 거.
1: 저는 정말 청소 못했다고 몇
2: 그쵸.
1: 번부터 몇 번까지
2: 청소도
1: 집합해가지고
2: 시켜보고.
1: 네.
2: 근데 요즘은 청소도 안 하는 것
1: 네,
2: 같아요.
1: 청소도 되게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두 명이. 뭐, 휴지통 비우기? 뭐, 그 정도 하는 것
2: 그리고
1: 같아요.
2: 중학교 때 당번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아침 일찍 와서
1: 저 있었어요.
2: 친구들보다
0: 그 칠판
2: 치우고
0: 지우고, 네.
2: 정돈하고 그런 것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1: 요즘은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1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1인 1역할 뭐
1: 1인
0: 이런
1: 1역할로
0: 것처럼.
1: 해서 뭐 어떤 아이는 뭐 날씨 요정같이 날씨에 대해서 1인 뭐 1역할 뭐 아니면 학교 문구 그런 거에 대해서 역할 뭐 모든 역할이 다 세분화돼서 그거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그걸 또 잘했으면 그 아이한테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칭찬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게 꼭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도 할 수도 없고.
1: 아이들이 책임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이 정도는 조금 너의 역할로 한번 수행해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극단적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참교육도 그러고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약간 그 민원 중에 어머님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경기를 할 때, 뭐죠, 달리기를 할때다 같이 손잡고
2: 상대적
0: 들어오라는,
2: 박탈감.
0: 네, 그 멘트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2: 그것 때문에 쇼츠나 그런 데서도 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말.
0: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말 하면서 그 멘트가 과연 세상이 다
2: 그게
0: 순위가
2: 우진이 엄마.
0: 없을까?
2: 장교육에서 우진이
1: 우진이
2: 어머님.
0: 어머니. 네, 맞아.
1: 요즘 핫해졌죠?
0: 핫하셨어요. 진짜 핫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막다볼수 있더라고요.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죠.
2: 그쵸.
0: 네.
2: 그러니까 배우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더 많이 했던.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끝나고 아이들이 휴식기가 들어가죠.
2: 이제
1: 방학이요. 드디어 방학이
0: 네.
1: 오고 있습니다.
0: 목이 메이네요, 방학하니까.
1: 그래도 여름방학은,
2: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1: 근데 여름방학은 좀 짧잖아요, 겨울방학에 비해서.
2: 한 달.
0: 그렇죠.
2: 네, 한달 조금
1: 근데
2: 만든 것 같아요.
1: 옛날보다는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2: 옛날보다.
1: 20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2: 21일, 그
1: 그쵸.
2: 정도였던 것
1: 근데
2: 같아요.
1: 지금은 한달 정도 되니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20일에서
2: 그게
1: 30일?
2: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런 거
1: 아,
2: 아닐까요?
1: 그런가요?
2: 학급일수, 교육일수는 다 똑같대요. 다
1: 아,
2: 똑같은데,
1: 그래요.
2: 저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1: 아,
2: 체감이
1: 아이들은
2: 다르지
1: 되게
2: 않을까 싶어요.
1: 작다고. 아, 그렇구나. 슬퍼지네요.
0: 슬퍼지기까지. 네. 근데 아마 입장이 다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여름하니까 방학이란 단어만 해도 약간 숨을 조금 확,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학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와 반대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완전히 설렘밤 기대반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아이가 두 아이가 아까 사연을 줬어요.
1: 네.
0: 깨비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아, 제가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준이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베트남에 가면 꼭 현지 쌀국수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쌀국수를 직접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맛이 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수영도 하고 재미있는 곳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친구들에게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요즘은 달력을 보면서 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 매일 세어보고 있습니다. 얼른 방학이 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아, 처음이라 아이들이 그런가 봐요. 요즘은 해외 가는 게 방학이군요.
1: 저희 때는,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 꿈도 못 꿨던 것 같은데.
1: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되게 가까운 곳을 꼭 가긴 하더라고요.
0: 네, 가까운 계곡까지 않나 싶은데.
1: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방학을 끝나면, 계약을 하면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나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체험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중에 몇 명은 꼭 해외로 나갔다 왔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어깨 뽕을 막 불끈불끈 이렇게 하면서.
2: 비중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1: 네,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도서관 투어나, 그렇게 좀 뭐지? 더디게 그냥 쉼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도 보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해외로 가는 것, 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이 해외로 가는 것 때문에, 네. 신조어 하나 생겼잖아요.
1: 뭐죠?
2: 개근거지.
1: 아! 맞아요. 뭐예요? 맞아요. 들었어요.
2: 개근거지. 학교를 꼬박꼬박 개근하는 친구들을 거지라서 해외를 못 가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근하는 거지다 라는 뜻으로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1: 신종어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현장 외로 현장 체험 그거 쓰잖아요. 그거 없이 1년 내내 다니는 아이들이 반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실제로도.
0: 근데 그런 말까지
2: 갔다 와야 개근거지라는 말을 안 한대요.
1: 어디래도 해외가 아니어도 어디래도.
0: 아, 해외 아니어도.
1: 네네네. 이게 해외로 종속된 게 아니고 그냥 어디래도 갔다 온 아이들. 왜냐면 국내로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강원도, 뭐 부산, 제주도, 뭐 여수, 제주도 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학 때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장 체험을 안 쓰잖아요.
0: 안 쓰죠.
1: 그런 아이들도 오해를 하니까 아니야 나 갔어 막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0: 저희 딸도 그렇게 중간에 간 적은 없어서 방학에만 갔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은 방학 때는 방학대로 가고 평소에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방학 때 갔다 온다는 거는 상속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때문에 맞아요. 걔들이 오히려 훨씬 부자인 건데 맞아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래갖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개근거지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출석일 수가 부족한 친구들 현장학습 많이 간 친구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아요. 형평성에 조금
1: 지방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
2: 네, 중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대학 진학을 할 때 그 이제 출석일수도 함께 본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모 대학교에서는 출석일수 정말 잘 본다고 해요.
2: 네, 그걸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0: 네. 그럼 이번엔 사연 한번 읽어주실래요? 경미님이.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윤지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들과 속초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오, 국내로 가네요.
1: 네.
2: 그래서 요즘은 방학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동생과 함께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수영도 하고 제트스키도 탈 예정이라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행이 너무 기다려져서 엄마와 함께 새 수영복도 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도 여행 가방에 미리 챙겨뒀고요. 가방을 볼 때마다 얼른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바다를 보며 재밌게 놀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궁금해요.
0: 벌써 캐리어를 썼습니다.
1: 네. 어, 사연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가네요. 이 아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0: 저학년인 것 같은 기분이
1: 네,
0: 살짝 들잖아요.
1: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0: 근데 다들 여행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1: 네, 저 미리미리 저 막 택배 받을 때마다 설레요. 어디를 가든.
2: 그거는 계획형이고요. 저는 즉흥적인.
1: 아.
2: 당일날 정하고 당일날 쌉니다.
1: 어, 멋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못 가요. 근데 저희 남편분은 즉흥적으로 많이 막 실행해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되게 세요.
2: 그래서
1: 이렇게 해도 돼?
2: 갑자기 분연돼 떠오르는데 임실 치즈 테마파크 네네. 전국에 있는 거기에 놀이공원이 생긴대요.
1: 네.
2: 알고 계셨어요?
1: 네,
2: 오,
1: 들었어요.
2: 이번에 알아갖고 그 이번 여름에는 거기 가서 좀 즐겨볼 생각을 하고 있네요.
0: 군산에도 뭐가 생긴다.
1: 네, 군산 쪽에도
0: 그랬어요.
1: 뭐가 생기고 네. 가까운 곳에 조금 즐길 수 있는 여름에 즐길 수 있는 테마로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번에도 저희 딸 갑자기 학원 끝나고 픽업하면서 드라이브 갈까 하면서 대천은 스르륵 갔다 왔었거든요.
2: 대천 요즘 많이 가까워졌죠.
0: 네, 거기서 만난 길냥이도 보고.
2: 저 대천 출신입니다. 태어난 곳이 대천이에요.
1: 거기 근데 갈매기가 도망가질 않아요.
2: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1: 어, 통통한 아이.
2: 그렇죠. 아우. 그렇죠. 새우깡을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1: 그렇죠. 새우깡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아직도 좋아해요.
0: 저는 못 봤어요.
1: 좀 일찍 가세요.
0: 아, 저는 해질녘도 보고요.
1: 아니,
0: 밤에도
1: 그 시간에는 그랬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도 쉬러 가요. 아침에 부지런해요,
2: 걔네들도.
1: 배불러서
2: 쉬는 타임.
1: 그렇죠. 아, 걔네들도 아침에 일찍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통통한 아이예요.
2: 꼭 만나야 근데, 될까요?
1: 그래도 만나줘야죠.
0: 바닷가 하면
1: 그렇죠. 네.
0: 근데 대천 갔더니 놀이기구가 있어서
1: 원래 있었습니다.
2: 맞아요. 네. 어, 번지 점프처럼 이렇게
0: 네.
2: 저희
0: 줄에 묶어서
2: 딸이 유치원 때 탔는데 어우 너무 재밌다고 계속 타겠다고 해서
1: 유치원 때
2: 곤란했습니다.
1: 그게 가능할까요?
2: 뭐 가능하다고 해요. 키만 그 아, 적당 아. 적정 키만 있으면
1: 아, 어, 키가 130 점프, 넘는구나.
2: 지금
1: 아니요 그때 당시
2: 그때 100만 넘었어도 탔어요.
1: 진짜요?
0: 안전한가 봐요.
2: 안전하니까 타겠죠?
0: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지
1: 네,
0: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2: 근데 대천 하니까 가까운 청양 생각도 나요. 저 최근에 청양으로 칠갑타워를 다녀왔거든요. 칠갑타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1: 아니 그림으로 쇼츠로만 본 것 같아요.
2: 아, 쇼츠로.
0: 어, 저는 청양에만 예전에 부모님들이랑 네. 모시고 출렁다리를 갔다 온 적은 있었어요.
2: 어, 출렁다리 말고 이번에 칠갑타워라고 생겼대요. 칠갑타워 를 갔는데 거기 안에 건물 안에도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조금씩 있어요. 그 열기구 체험 뭐 이런 미디어 아. 체험 이런 것들이 있고 층층마다 있고 그리고 칠갑타워 전망대가 꽤 높아요. 그래갖고 여름 너무 그때 더웠을 때 갔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1: 아, 방학 때 가면 좋겠다 아이들이.
2: 네 그리고서는 그 밑에 물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는데 산책하기도 좋고 지금 쇼츠 같은 데서 보니까 야경도 전 낮에 갔는데 야경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1: 여름이 더우니까 어. 실내숙도 하고 야경도 즐기고
2: 맞아요.
1: 어, 괜찮을 것 같아요.
2: 근데 입장료 걱정하실 텐데 아, 저 네. 다자녀 혜택으로 아. 저렴하게 다녀왔네요.
1: 다자녀 짱.
0: 역시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2: 그런가요? 네.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건가요? 어, 키울 때는 너무
0: 왜 그러세요?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많으면 혜택도 좋고 나중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2: 아,
0: 남는 건 확실히 식구인 것 같아요.
2: 친정 식구들이랑 칠갑타워를 갔다 왔는데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가 주민들이 일을 하시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서 일찍 그 네. 폐장 시간이 좀 일찍 된 것
2: 네.
1: 같아요.
2: 좀
1: 5시?
2: 네. 그래도 그 주변으로는 야경이 멋있고 드라이브 코스로는 좀 험할지 모르겠는데
0: 가능하죠. 가까워요. 멀지도 않아요.
2: 네. 그 근처에 맛집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그렇죠. 역시 먹을 것도
2: 역시
0: 맛있는 걸
2: 먹을 건 빠지면 안 됩니다.
0: 네. 우리가 여름방학과 지금 휴가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전북의 우리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색 공간을 좀 음악 듣고 이어서 나눌게요.

0: 지금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라디오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I love it's me 음악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국내 이야기도 하고 해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학교 이야기, 방학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이어서 나눌게요. 전주에 이제 특별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비님이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1: 네.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라는 곳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전시 행정 대피용으로 만들어졌던 방공호로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을 꾸몄다고 해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 우주 체험 같은 느낌의 그런 곳도 있고 으스스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이색적인 데이트 공간으로 많이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네요.
0: 맞아요. 미디어 아트라고 되어 있었고 저는 그 공사하기 전에 가봐서 대충 위치는 그 근처에도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도 볼 수 있고 그 근처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구경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이 발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거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닌가요?
0: 요즘은 지역별로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지역을 찾아와서 조금 한 곳만 들리고 한옥마을만 들리지 말고 지역에 이제 여러 곳을 들려서 이제 그 지역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가라는 의미에 했는데 그러니까
0: 테마처럼 특색 있게 네. 많이 꾸며서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인원수가 조금 줄어드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으로 해서 특색 있게 좀 꾸며서 여행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아마
2: 전주가
0: 추진하지
2: 좀 활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네. 이 완상벙커 더 스페이스가 지금 1+1 행사도 하는 모양이에요. 아, 입장료.
0: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자세한 거는 누리집을 참고하면 참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여기 말고 또 있지 않았어요? 케빈님이 아까 예담고라고 해서
1: 맞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학습적인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은
2: 완산벙커 근처니까 한번 네. 예담고도 들려서
0: 역사 체험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2: 그곳이 어느 들어요. 곳인지를 몰라요 아직 아이들이
0: 아 그쵸
1: 예담고 생소하잖아요 예담고 애들한테는 생소한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역사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 저학년이든
2: 네, 문화재를 이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설명을 맞아요. 가까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체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문화재를.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는 좀 가깝게 만질 수도 있는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간이 맞으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시간만 맞으면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딱 지금 케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관에서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네. 체험을 하고 만지고 보고 하면 오히려 더 몸에 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더 오래하고 역사에 대한 좀 자부심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애들이 요즘에 역사 공부 왜 해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1: 그 생각이
0: 들어요.
1: 역사 공부 제가 보니까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의 우리 사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그 정책이 돌고 그 이 전설이
2: 반복되는
1: 돌고
2: 거.
1: 돌고 계속 돌고 돌고 계속. 하니까 그거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 다음이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요?
2: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왜 배워요? 라는 이제
1: 그 공부는 왜 해요? 라는 말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늘 그래요. 너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기 근데, 위한 그것도 연습이야.
0: 근데 이게 와닿질 않아서가 아이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갭이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아까 이 미디어 공간이라고 하니까 복합문화라는 공간이 또 있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완주 소양에 있는,
2: 네.
0: 여기가 뭐라고 했는데, BTS 촬영지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갔다 왔던 데인데요. 한국 관광 백선 선정지에 되어 있어서 오성 한옥마을이라고 여기 근처에 되어 있어요. 소양이라서 좀 가깝기도 하고요. BTS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한옥을 세계에 알린 곳이라고 팻말이 써 있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확인해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아,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 홍보 영상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21세기 대금 부인 촬영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가보셨을까요?
2: 아니요.
1: 아니요.
0: 아, 저만 갔다 왔네? 아이고 좋아라.
1: 아, 뿌듯하시겠어요?
0: 뿌듯뿌듯. 그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오래된 한옥 네 채를 한 곳으로 옮겨와서 다시 세운 공간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에 한 채요. 한옥마을을 그 한옥마을이 아니죠. 한옥을 옮길 때마다 이거를 3, 4년이 걸려서 이게 복원하는 데까지도 네.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이 네 채가 모여있는데 이게 14년 동안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 저는 다큐를 봤어요. 그곳에 있는 주인분이 무슨 생각으로 고택들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 주민들과 융합하는 과정, 그거가 네. 다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아 저런 생각으로 고택을 또 이동을 시킬 수 있구나.
0: 네. 그래서 되게 경치랑도 되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무슨 단체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진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면서 가깝게 사람들도 구경하고 자연도 그냥 산새 소리도 좋아가지고 새 소리도 듣고 산새도 너무 예뻤었어요. 이런 카페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좋은 데도 있을까요?
2: 저는 완주하니까 더 가까운 전주와 더 가까운 익산. 익산 요즘 제가 익산을 되게 많이 가요.
0: 좋죠. 익산도 가깝죠.
2: 그래서 익산에서 제가 여러 곳을 갔는데 그중에 한 두 개 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먼저 황등에 지금 요즘 핫해요.
0: 아, 맞아요.
2: 핫하게 황등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카페인데 거기에는 거대한 우리가 이제 숲으로만 이렇게 산으로만 보이고 이렇게 가려져 있던 그게 이제 드디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색적으로 앞에는 되게 그 뭐지 야자수나 뭐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되게 이색적인데 그 카페를 이렇게 딱 돌아가면 바로 그 지금도 채석을 하고 있는 100년 동안 걸린 그만큼의 파였대요. 100년 정도 채석을 해가지고 황등 석산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뷰를 보며 지금도 채굴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이 맞으면 그 채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콩알만하게 이제 그 작업 촬영들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높고 카페는 높고 이제 밑에는 이제 작업을 많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이렇게 오 신기하다 저렇게 돌멩이가 막 이렇게 파였다. 왜 인천에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색적인.
0: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2: 네.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네.
0: 그리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네. 있잖아요. 익산이
2: 또 이제 아주 요즘 막 바나나. 익산에 또 바나나의 유명한 그 카페가 있죠. 바나나와 이제 귤나무 이런 이제 온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저 지인분이 거기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 진짜 신기한 마음에 바나나와 원숭이 어떻게 꾸며놨을까 신기해서 갔어요. 웬걸 알록달록 그 바나나 아니 원숭이 인형이 나무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도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기 가시면 한 5마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5마리 더 되더라고요. 한 7, 8마리 되더라고요.
1: 아니, 알록달록 참는 네. 재미가 있겠는데.
2: 근데 바나나 나무가 우리 카페 하면 한두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엄청 많은 바나나 농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나나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커다란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사진도 찍고 그 밑에 이제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일단 열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귤나무도 있으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더워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시원한 카페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책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외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바나나도 보고 바나나로 된 음료나 뭐 빵 같은 거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신나게 노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0: 네, 좀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깨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부안도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뭐라 여기 뭐죠? 그 소금을 채굴하는 곳 있잖아요.
2: 네네.
0: 그거를 바라보면서 염전이죠. 어. 아, 생각이 안 났어요. 염전. 염전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찻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들도
2: 네. 아, 그건 처음 들었어요. 염전을 보면서.
0: 네, 그렇게 보이는 뷰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친구가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갔다 왔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만 들었던 거를 조금
2: 네, 되게 신기해요.
0: 하니까 바다를 좀 진짜 이색적인 것 같아요.
2: 바다를 가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애들이 되게 학습 면에서도 신기해하고 저게 어떻게 소금이 돼 내가 먹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0: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덥고
2: 체험을 안 해봐서
0: 네
1: 힘듭니다. 엄청.
0: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솔직히 방학 아니면 체험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여행도 그냥 쑥 갈 수 있지만 여행 대신 카페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지만 또 체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 아마 8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뜬금없이 포도가 언제 열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아, 정읍에 농촌 체험하는 카페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최근에는 뭐 블루베리도 따고
2: 맞아요.
1: 곧 있으면 수박 따는 체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수박 체험도 있어요?
1: 네. 수박도 따기도 하고 봄에는 딸기도 땄어요. 네,
2: 아니 딸기는 네. 그래도 딸기, 줄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수박이나 뭐 그런 거는 처음 들어요.
1: 그리고 애들이 이제 흙 요즘 흙을 만져보는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 모래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흙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어른들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차도 마시기도 네.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문화가요, 그렇죠?
2: 같이 체험하고 주변을 둘러볼
1: 즐겨보고,
2: 수 있고,
1: 네. 그리고 힐링을 하고. 아까 쉼 얘기하셨을 때 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힐링이잖아요.
2: 그쵸. 부모는 항상 쉼이 필요해요.
1: 맞아요. 그 쉼 하나로 다시 일어날 힘도 네. 생기는 거고.
2: 여름이라 또 바쁜 계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는 네. 하루에는 쉼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요즘 번아웃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번아웃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 저 주변에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계절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만 지금 현재 할 일이
1: 보태되어 있고.
2: 네. 근데 막상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삶의 지금 최상위권에 지금 있는데 아 이게 에너지가 방전이 됐나? 다시 건전지를 끼워야 되는데 이걸 어떤 거를 통해서 저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쉼 없이 지금 찾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런 분들한테 오늘 라디오 방송을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2: 아, 네. 그쵸?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쉼이 필요한.
2: 그래서 지인분들과 지금 우리가 이런 소개했던 이런 카페나 이런 이색 체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즐기려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나의 능력치를 인정하고
2: 네. 스스로가 보니까. 자기의 이제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버거운 거죠.
1: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2: 네, 맞아요.
1: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2: 모든 곳에 잘하려고
1: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성공하는 발판으로 여긴다면 그 번아웃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2: 지금 이렇게 여름이라 사람들이 번아웃도 오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색 카페나 이색 이런 공간들을 찾으면 바로 충전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충전해야 될 것 같네요.
2: 네.
0: 충전.
1: 7월에는 충전의 시간.
2: 네, 7월에는 충전.
0: 낭만무지개와 함께 충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갑자기 또 노래도 듣고 싶어지네요.
2: 어떤 노래?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음악 듣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1: 저희는 청춘입니다.
0: 화이팅!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음악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의 이야기도 했고요. 방학도 이야기했고, 쉼, 휴가, 이런 이야기가
1: 아이들과
0: 많았죠.
1: 다닐 만한 곳.
0: 네, 충전도 많이 했고요. 그쵸?
1: 네, 오늘 신곡도, 오늘 곡들이 너무 신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더 호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노래마다 다 에피소드들도 있잖아요. 그쵸?
1: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의 사연을 받으면 노래가 확실히 좀 젊어져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귀호강 제대로
0: 네,
1: 했습니다.
0: 맞아요. 저의 최애, 요즘 최애, 또 듣게
1: 요즘
0: 됐어요.
1: 그 춤추시는 분이 너무 맛깔나게 춰갖고,
0: 핫해졌죠.
1: 핫해진 게 있죠. 또, 최애나의 노래도 있었죠.
0: 네네.
1: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서.
0: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1: 접수,
0: 해드릴게요.
1: 접수.
0: 네, 접수해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학교 이야기 솔직히 기억도 안 났었는데 아까
1: 종소리에 그
0: 네
1: 저의 그
0: 문이
1: 땡
0: 열렸죠.
1: 하고 활짝 열린 것 같아요.
0: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은혜하는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1: 갑자기요? 갑자기?
0: 갑자기입니다. 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
1: 진짜요?
0: 감사했던 선생님들이 많아서 참 복이 많았구나, 선생님 복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 너무
0: 학창
1: 훈훈하다.
0: 시절 하면은 선생님이 많이 떠올라요. 친구들하고 추억보다 그게 더 감사했고. 또 이제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던 분들이 다 선생님이니까.
1: 저건 좀 완전히 반대네요. 저는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아서 선생님들과는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도전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초등학교 때는 제가 육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서예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술. 중학교 때는 미술을
1: 그러니까요.
0: 했었고,
1: 다양한 경험을 하게
0: 네.
1: 해주시잖아요.
0: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좀 호기심이 그때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워낙에 말라가지고 좀 날샌돌이 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1: 날라람쥐.
0: 네,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이제 그런 거죠.
1: 오,
0: 그래서 이제
1: 채택되셨어요.
0: 네 대회도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를 한참 집에서 쓰셨는데 저도 한번 써볼까 하고서 이제 학교에 이제 서예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해서 가봐서 이제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또 이제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서 아 이제 내 길이 아니야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아 이거 미술 한번 그려봐 이제 그래가지고 미술에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 성장에 필요한 거는 경험과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 체험도 다시 부활해갖고
0: 맞아요.
1: 다양한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0: 그래도 지금 올 초반에는 학교마다 현장 체험 못 가요. 체육 수업 줄었어요. 아무것도 못 가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저희 어디 가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가니? 그때 네, 막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학교도 그러고 학부모도 그러고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0: 이게
1: 다시 부활했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맞아요. 체육도 좀 아이들이 신나게 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현장 체험 가서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이색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고,
1: 수학여행도 추억이죠.
0: 수학여행 아이들이 진짜 제일 바라는 건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어디를 가서 새로운 거, 아이들과 추억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 부모도 아니고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런 추억들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편으론 지금 그런 게
1: 맞아요.
0: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체험 같은 거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곳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뭐 대체로 뭐 영화 극장 가요. 저희들끼리 체육대회 해요. 뭐 그런 걸 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
1: 흔한 거 말고 저희는 학교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0: 네,
1: 많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아이들은 학교면
0: 없어요.
1: 떠오를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0: 그런
1: 그런
0: 바램.
1: 학교, 그런 선생님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바래요, 바래.
2: 네,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훈훈해지고, 선생님도 좋아지고.
0: 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마무리가,
1: 결국엔 학교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0: 네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함께 있어주셔서
0: 네,
2: 감사합니다가 딱
0: 맞아요.
2: 떠오르고, 아이들은 건강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갑자기 마무리할게요.
0: 아, 저희도 갑자기?
2: 네, 시간이
1: 갑자기? 오늘 많이
2: 없어요. 한
1: 갑자기입니다.
2: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노래도 못 들을 정도라서 걱정되네요.
1: 아, 얼른
0: 마지막
1: 들어보아요! 빨리
0: 아까 해준.
1: 들어주세요! 내 신청곡!
2: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봉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프로축구 소식 오래간만에 방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북 체육회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프로야구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지난 7월 4일 전북현대는 강원 FC와의 경기에 앞서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0분을 경기장에 초청을 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선수단 격려와 시축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령들을 유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전북현대 N팀은 홈경기 수익금 1,000만 원을 전라북도 동부보훈지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첫 프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약 6주간의 이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북현대는 양산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K1 리그가 지난 토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원 FC와의 16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로 패했습니다. 관중들이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실망스럽다. 40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을 텐데도 어떻게 전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전북현대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구나. 공격과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팬들이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그제 경기를 보니까 많은 팬들이 월드컵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그런 경기 내용을 전북현대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1: 네네. 네.
0: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1: 뭐, 사실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디테일하게 보면 또 그 차이는 또 다른 차이가 끌어질 수 있죠. 대표팀의 선수들이 또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모양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원 FC와의 경기 내용을 좀 총평을 해 주시죠.
1: 사실 뭐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 15라운드까지만 해도 전북이 경기력에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0: 네.
1: 마지막에 또 포항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줬고,
0: 네.
1: 포항 경기에서.
0: 네.
1: 또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었는데,
0: 네.
1: 사실 50일 정도의 그 휴식기에서 팀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이날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0: 네, 네.
1: 사실 이 경기가 좋은 경기로 끝났으면 전북은 상위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0: 네.
1: 그럼 경기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었고,
0: 네.
1: 특히 이 공수에 대한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고, 또 강원의 어떤 그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빠른 그런 프레스와 그 압박에 대한 것들은 이미
0: 네.
1: 지난 라운드에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됐을 텐데,
0: 네.
1: 거기에 대한 대비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0: 네.
1: 이날 경기의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지금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주로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전북현대가 공격의 허리 부분에서 연결이 되질 않고 그리고 네네. 그리고 강원 FC가 계속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 선수들은 아주 그 빠른 동작으로 개인 돌파도 하고 쇼패스도 하고 그러면서 전북 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0: 네. 자, 그러면 선수 구성 변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전북에서는 경기장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0: 그렇죠.
1: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 보이고.
0: 네.
1: 이날 경기를 보면 못다른 기본적이 있었던 선수였고.
0: 네.
1: 이영대와 그리고 그 맹성웅이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의 이연이거든요.
0: 네.
1: 이 선수와 오베르단의 어떤 조합들이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또 상대의 하프페이스 이후에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들의 이행은 아니에요.
0: 네.
1: 그다음 볼을 소유하고 연계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날 경기를 봤을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조이제가 아주 탄탄한 형태를 갖추면서 대표팀까지 갔던 그런 경기력을 보였던 그 과정이
0: 네.
1: 박준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박준 선수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수비 지역으로 안정감을 찾았던 부분들이 약간 균열이 생겼던 그런 부분이 보였었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주현 선수 같은 경우 직계에는 처음 출전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0: 골키퍼
1: 그래서
0: 말이죠.
1: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선발의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앞에서 제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40일 동안 준비가 충분히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를 다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1: 사실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이슈라고 해야 되죠.
0: 네.
1: 저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이슈이긴 한데,
0: 네.
1: 월드컵의 성적 조조로 인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할 거예요.
0: 네.
1: 공항에서부터 시작하고 들어왔을 때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는 시선,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이제 정현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을 일단,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네.
1: 어제 제가 강주 경기를 갔는데, 울산에서는 조현우,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더라고요.
0: 네.
1: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 감독이 아주 긴, 리그를 생각하면서 선수들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경기가 무승부나 이겼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 감독 잘했다. 먼 거리에서 귀국하는데도 힘들었고, 우리도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안 좋은 선수 안에서 생활하느라고 아주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경기가 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이게 폭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1: 네네.
0: 네. 자, 이제 꼼파뇨하고 티아고가 부상 상황인데요.
1: 네네.
0: 네네. 콤파뇨는 지금도 경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1: 아니,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아직 100%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티아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가 그 마지막에 득점 우리 15라운드에
0: 네.
1: 전북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턱에 대한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굉장히 아쉬운
0: 그러니까요.
1: 그런 부상이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전북에서는 공격의 날카로운 또 득점을 해결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못다 혼자 경기를 전후반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1: 네네.
0: 네네. 자, 전후반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경기는 강훈이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프레스한 경기,
0: 네.
1: 상대를 압박하고 공수에 대한 간격이 촘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전술적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팀에 대해서 전북이 충분히 저는 분석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0: 네.
1: 또 역시나 또 강원의 의도한 그런 경기 상태로 경기가 이끌어지더라고요.
0: 네.
1: 그 상황 속에서 25분에 그런 그 프리킥의 실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북에게는 뼈아픈 실점이었고
0: 네.
1: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갔던 그런 실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진 대신 이제 김태현을 투입하면서 측면에 공간적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보는 듯 했는데 또 8분 만에 중원에서 볼을 그 뺏기는 과정 속에서 그 위험을 노출했고요. 그
0: 그렇죠.
1: 공방이 벌어진 사이에 모재현이 이윤에게 패스한 것이 또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전북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전북이 또 이승과 반부하를 동시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고
0: 네.
1: 거기서 또 득점을 하나를 가져오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무승부나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네. 팬들이 골키퍼가 롱킥 차서 못 따게 주는 공격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
1: 맞습니다.
0: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 강원 FC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격을 아예 우리 전북현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도 나와서 수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골키퍼가 롱킥으로 못다를 향해서 차는 킥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득점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뭐첫 번째 시점은 프리킥이었었잖아요. 성공적인 프리킥인데, 문전 앞에서 파울을 일어날 수 있어요. 파울을 일어날 수 있는데, 강원이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기의 플랜들을 보여줘요. 이날도 보면 김대원이 반드시 오른발로 찰 거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왼발로 송준석이 그 땅으로 깔아가지고 득점을 하나 자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득점이었고, 전북으로서는 그 상황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점이 됐었고요. 9과 8분 같은 두 번째 실점했을 때 상황들은 전북이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공격과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 버려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이은의 압박을 조금 더, 한 발, 두 발만 갔으면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추가 실점이 됐고요. 그렇지만 또 정경윤 감독이 바로 또 이승우하고 반부와 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동점이나 역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끄러움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전북의 해 지금 미래잖아요. 이건 전북의 유스크신의 김혜건 선수가 1군 경기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줬고, 또
0: 알겠습니다.
1: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모든 전북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날 경기에 평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부아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췄는데 그 골대
1: 네.
0: 맞추는 소리가 좀 과장하자면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로 강슛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들어갔으면 2대2 동점으로 끝날 수 있었고 또 많은 팬들의 실망을 덜 실망시켰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 이제 교수님 이제 금방 유스 출신의 미래의 꿈나무 김예건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수가 18살이고 지금 영생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야,
1: 그러니까요.
0: 이 선수가 나올 줄이야. 저는 그 예비 멤버에 김예건 선수가 올라 있어서 이 선수가 또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의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뭐 특별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가요?
1: 사실 전북으로서는 큰 도전이고요. 또
0: 그렇죠.
1: 전북 유스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동안 전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으나 강상민 선수 예의에 외적인 그런 유스 자원들이 1군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가져갔던 과정들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전북이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김혜건 선수를 벌써 이제 프로의 무대에 데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강상민 선수를 볼수 있는 그런 전북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서도 그렇고,
0: 그렇죠.
1: 전북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김혜건 선수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0: 67세 대표로서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67cm고 체구는 작지만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킬 패스가 아주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제 보죠?
1: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강원 FC의 두 명의 수비를 사이를 이 볼의 드리블로 말이죠.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이만희 관중이 아주 감탄을 했는데, 그런 걸 개인이라고 보는 거죠.
1: 그렇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특징이고요.
0: 네.
1: 우리가 뭐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끔 한 번씩 보이잖아요.
0: 네.
1: 이강인 선수. 그래서 그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 이상 가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0: 니틀 이강인이라고 늘 별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1: 저는, 아, 그래요.
0: 네.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래요. 니틀 이강인이라고. 아주 빠르고 재치 있고 영리하다고 칭찬만 그 같은 동료 선수들이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네.
0: 이 선수가 놀란 것이 그 이만호 관중 앞에서 그리고 대선배들 앞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그 압박이 심했던 그 수비진이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아깝게도 골키퍼가 선방을 했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도는 아마 관탄을 했고 우리 교수님이 칭찬하듯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네네. 자, 이제 그 또 관중들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양산에서 미니 합숙훈련까지 했는데 휴식기 훈련 성과를 볼 수가 없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하려고 감독이 예상을 했다면 그 선수를 데리고 완벽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1: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네. 월드컵 대표팀처럼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0: 네.
1: 또 감독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게 또 지금 우리가 축구가 보여지는 현상 아닙니까?
0: 네네네.
1: 아무튼 뭐 이날 경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전북이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 유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명확했어요.
0: 네.
1: 공격의 다양성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과제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나온 뒤에 좀 보여지길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전북 팬 또 팀 역시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1: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북이 못다의 옆에서 파트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 못다는 움직임보다는 볼의 경합이나 홀드업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못다 주변에서 움직이고 공간을 침투하는
0: 네네.
1: 그런 선수의 역량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0: 네네.
1: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못다 옆에 이제 공격하는 같은 포드 라인에 그 볼을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1: 네, 그게 좀 아쉬웠죠. 그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0: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위치에 이동준 선수가 위치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1: 네네.
0: 네네. 그런데 이동준 선수가 한두 번 찬스가 왔는데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중에 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아파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장신들이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외국에 리투아니아 선수, 기티스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 좀.
1: 뭐, 제가 직접 경기하는 거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뭐, 굉장히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지금 현재 못다나, 또, 그 펌파니아 유형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0: 네.
1: 사실 그, 지금 현재, 못다 하나로 남은 경기를 치러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0: 네.
1: 두 선수가 언제 또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태트 영입에 상당히 기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어떠한 팀에 대한 조합을 잘 만들어서 전북이 승점을 쌓았는데 기여할 것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네.
1: 그리고 또 전북이 트윈타워를 가져갔을 때 충분한 상대팀한테 주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출신이고 대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6개월 임대라고 그렇게 홍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아, 그래요?
0: 네네.
1: 네네.
0: 아마 티아고 부상이 회복된 후까지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임대로 저 선수를 입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울산 현대와 또 강적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요?
1: 사실 지금 두 팀이 굉장히 그 이 한 경기에 네.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을 가는데
0: 네.
1: 예, 지금 현재 그 초반에 중반을 가고 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경기고요.
0: 네.
1: 또 더욱이 이제 현대가 더비라고 하는 것은 팀적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울산 경기를 보면서 네. 울산하고 공주 경기를 하는데
0: 네.
1: 아, 울산이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0: 음흠.
1: 그래서 이 두 팀 다 지금 사실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현장에 갈릴 텐데
0: 네네.
1: 전북이 만약에 울산을 이기게 되면 저는 또 전북이 또 다른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지금 어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울산 역시도 아, 좋은 경기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아, 전북이 조금만 더 지금 그 국가대표 자원들이 다음 경기 충분히 나오겠지만
0: 네.
1: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저는 전북이 울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0: 네.
1: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믿고 일주일간은 기다려보겠습니다.
1: 네네네.
0: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 네네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의 경기 분석해 드렸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감독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전화로 하니까 무척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까?
1: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2: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습니다.
1: 아, 횡성. 지금 시작한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1: 네. 강원도 날씨 어때요? 여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2: 네, 오늘 날씨가 비가 한 송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1: 네.
2: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좀 흐리고, 네.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들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중에 SSG, 그리고 주말에 NC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데, SSG한테는 2승 1무, 그 다음에 NC한테는 2패를 기록하고, 어제 경기는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저는요, 무척 반가워했어요.
2: 저도 무척 반가워했어요.
1: 이유는요, 기아가 아무래도 질 것 같아. 그래서 비 오기를 바랬는데, 역시,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받아들였는지, 어제 경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네, 네. 자, 그럼 네. 자, 주중 SSG 1차전 경기에서 말이죠. 10대 3으로 연승을 시작을 했는데 승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이날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1: 네.
2: 홈런 축구와 안타 폭죽이
1: 네.
2: 함께 터진 하루였습니다.
1: 어허.
2: 이래부터 김동현의 선제 홈런이 터지면서
1: 네.
2: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고요.
1: 네.
2: 3회에는 5득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1: 네.
2: 승부를 일찍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2: 중앙 팀은
1: 네.
2: 찬스가 왔을 때
1: 네.
2: 상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1: 네. 강한 팀은 찬스가 왔을 때 상대를 네네. 살려주지 않는다.
2: 네네.
1: 오우.
2: 이날 기아가 딱 그런 야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김두영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2: 네, 요즘
1: 네.
2: 김두영이 컨트롤에 들어서면
1: 네.
2: 팬들이 먼저 기대부터 하는데요.
1: 네.
2: 이날도 그 기대를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멀티 홈런으로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1: 네.
2: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었고요.
1: 네.
2: 3타점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1: 네.
2: 그런데 저는
1: 네.
2: 이날 이런 홈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1: 네.
2: 3회초 1사 만루에서
1: 네.
2: 병사체를 만들어낸 수비였는데
1: 네.
2: 홈런은 점수를 만들지만
1: 네.
2: 좋은 수비는 승리를 지킨다고 봅니다.
1: 네네.
2: 이날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진 최고의 활력이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홈런은 점수를 만들었지만은 좋은 수비로서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승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2: 네네.
1: 네.
2: 맞습니다.
1: 뭐, 저, 우리 감독님은 이럴 때는 홈런에 붙이고 또 이럴 때는 또 좋은 수비에다가 또 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수비가 중요하죠.
1: 네. 아, 그럼 물론이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감독은 홈런을 좋아해요. 우리 감독님은 수비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만.
2: 저는 우선 수비가 수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선빈 선수도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김선빈 선수는 통산
1: 네.
2: 1,798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안타의
1: 네.
2: 새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2: 이 기록은
1: 네.
2: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1: 네.
2: 20년 가까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1: 네.
2: 매 시즌 자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1: 네.
2: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2: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
1: 네.
2: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1: 네.
2: 김선빈 선수를 보면
1: 네.
2: 딱 떠오르는 말입니다.
1: 그런데 오늘 감독님 갑자기 이렇게 표어를 쓰세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데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자기 안타 친 거 기억할까요? 1,798개? 이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2: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1: 그럼요. 대단합니다. 김선빈 선수 되니까 이 정도 기록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자, 선발 올러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2: 저는 네. 에이스의 득점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2: 본인 실책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3: 네.
2: 3진 10개를 잡아내면서 6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3: 네.
2: 3실점이었지만 모두 무차득 무자책점이었고요.
3: 네.
2: 끝까지 경기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3: 네.
2: 이런 투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3: 네네. 이제 올려를 보면서 그래요. 그 정도 투구를 가지고는 뭐 변함없이 잘 던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변화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 같죠?
2: 맞습니다.
3: 네.
2: 이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3: 네.
2: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3: 그렇죠.
2: 대단한 피칭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서
3: 네.
2: 반가웠습니다.
3: 네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80년대 아나운서 할 때 저 대선배가 그 저 홍콩 같은 데 저 동남아 가서 라디오 중계할 때 그 전화 상태가 유선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끊겼다 연결됐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 본부장님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아무튼 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고 2차전 연장 11회 혈투 끝에 6-6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2: 네,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습니다. 기아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3: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다.
2: 네.
3: 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2: 줄 알았더니 기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 네.
2: 그때부터 11회까지는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고
3: 네.
2: 승리와 패배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였습니다.
3: 네.
2: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아의 전형만큼은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현종 선수의 이제 투구 그날 이제 투수가 양현종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역시 양현종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3: 네.
2: 구속보다 더 무서운 건 경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3: 네.
2: 180km가 채 나오지 않았지만
3: 네.
2: 타자들의 타이밍은 완벽하게 빼앗았고
3: 네.
2: 공하고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 두는 것처럼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3: 네.
2: 5인 2실점이면 선발 투수로서는 100점짜리 투구였습니다.
3: 네네.
2: 다만 승리가 날아간 건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3: 네네, 알겠습니다. 뭐 1회에서 이제 9회까지 경기를 합니다만은 선발 투수는 보통 이제 5회까지 던져주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던지는 동안에 뭐 자기 혼자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9명의 타자들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마음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야구입니다. 자, 이날 경기의 아쉬운 부분은 역시 불펜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필승조가 8회까지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3: 네.
2: 그런데 야구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가
3: 네.
2: 가장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3: 네.
2: 뒤에 성형탁의 블룸 세이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3: 네.
2: 연장전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3: 네.
2: 어렵게 만든 승리가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3: 네네.
2: 이날까지 최근 계속되는 접전으로 불펜 피로도가 누적된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3: 네네. 연장 11회 마지막 공격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2: 네. 네,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3: 네.
2: 1점차로 뒤졌지만 김규성의 적시타,
3: 네.
2: 상대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3: 네.
2: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이미 끝내기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었고요.
3: 네.
2: 팬들도 모두 일어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네.
2: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3: 네.
2: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3: 네.
2: 그래도 졌던 경기를 비긴 것인지 이긴 경기를 놓친 경기인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참 이 표현은 대단하네요. 이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막상막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졌던 경기를 비긴 거니까 아니면 이기는 경기를 놓친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2: 네, 맞습니다.
3: 이야, 이거 정말 야구가 그래서 인생의 그 삶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2: 네네.
3: 우리 감독님의 말씀이 마치 작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저 스포츠 전북 작가 아시죠? 야구 감독 그만두시고. 예? 어때요?
2: 아유, 아닙니다.
3: 그래도 감독을 쉬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제가요, 오늘 감독님이 네네. 사용한 그 표어 비슷한 거, 좋은 문장을 따로 제가 적어 놓고 인생에 살면서 목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3: 네. 자, 이제 SSG 3차전 경기.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거든요.
2: 네네네. 네네.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결국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2: 3회 초에만 4실점을 하면서 네.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SSG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3: 네.
2: 하지만 기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요.
3: 네.
2: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고
3: 네.
2: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특히 9회 다시 리드를 내줬을 때도 선수단 누구 하나 포기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3: 네.
2: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3: 네.
2: 이런 분위기가 바로 강팀이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선발 내일은 다소 힘든 경기를 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2: 네, 이날은 평소 내일 같지 않았습니다.
3: 네.
2: 체인지업의 제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LAD에게 3런 홈런을 허용을 했고요.
3: 네.
2: 5이닝 5실점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3: 네.
2: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5이닝을 책임지며 추가 붕괴를 막아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제 3차전 승리의 숨은 주역은 역시 이제 불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날 이영범의 2이닝 무실점이 정말 컸습니다.
3: 네.
2: 내일이 내려간 뒤에 네. 흐름을 완전히 끊어주면서 네. 추격할 시간을 벌어줬고요.
3: 네.
2: 정훈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3: 네.
2: 물론 그 후에 곽도규와 전상현이 실점을 했지만
3: 네.
2: 전체적으로는 불펜이 최소 실점으로 버텨준 것이
3: 네.
2: 결국 끝내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3: 네네. 그래서 이제 불펜의 힘이 대단한 거고요. 그 1회씩 던지는 선수들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다 모아져서 승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선에서는 역시 중심 타선의 힘이 아주 대단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해결사는 역시 해결사였다.
3: 네, 맞습니다.
2: 이도영이 시즌 26호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3: 네, 네.
2: 한진수도 홈런 포함 멀티드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3: 6호 홈런입니다. 그 홈런이.
2: 네. 네. 그리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성범이었죠.
3: 네, 그렇습니다.
2: 2-4-10점까지 패색이 짙었던 순간,
3: 네.
2: 자신감을 가르는 극적인 동점 트로퍼를 떠뜨리며 광주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3: 네.
2: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보여준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 한 방이 16호 홈런입니다. 네.
2: 네.
3: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박상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프로 리그 일부 리그에서는 신인이지만 사실 신인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2: 네 맞습니다.
3: 근데 이 선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계속 너는 네. 고 믿는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네. 네, 승부처에서 젊은 선수를 믿고 맡긴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3: 그렇죠.
2: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박상준의 최근 파격감과 자신감을 믿었고
3: 네.
2: 박상준도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스윙을 했습니다.
3: 네.
2: 기록은 유격수 실책으로 나왔죠.
3: 네.
2: 시속 175km의 강한 타구가
3: 네.
2: 실책을 유도한 장면이었습니다.
3: 네.
2: 저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3: 네.
2: 박상준이 만들어낸 끝내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무엇보다 이런 승부처에서
3: 네.
2: 예, 경험은 젊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3: 네.
2: 감독의 믿음과 박상준의 배짱이 만나 기아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완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 좌타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볼을 아주 과감하게 쳤는데 그 파워가 말이죠. 이렇게 TV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볼 방망이에 볼이 맞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렸거든요. 그게 유격수 정면으로 갔는데 다리 사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아의 주자에 가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2: 175km면 어 진짜 갈아타고거든요.
3: 그렇죠.
2: 어 물론 이제 그 교차하는 주자와 교차하는 순간도 보이긴 했는데.
3: 네네.
2: 아무튼 좋은 타구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이 글러브를 다시 대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TV로 그 또 그 장면을 좀 오래 잡아줬는데 그 선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유격수를 봤지만 이렇게 빠른 볼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SSG와 이제 주중 3연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은요?
2: 네, 이번 3연전은 기아가 왜 강팀인지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3: 네.
2: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3: 네.
2: 어려운 경기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네.
2: 결국 2승 1무라는 결과보다
3: 네.
2: 선수단의 끈기와 자신감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NC와의 이제 두 번의 경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주말 3연전 중 지금 이제 비로 말미암아 한 경기가 취소됐으니까 2연전 중에서 첫 경기에서 3-11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이날 기아 초반 수비에서 박상준과 김동희 호수비가 나오면서
3: 네.
2: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3: 네.
2: 한동안 선발 황동화 김명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3: 네.
2: 경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3: 네.
2: 토요일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해 3-3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박상준의 견제사로 역전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3: 네.
2: 이후 NC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3: 네.
2: 7회 불펜이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3: 네.
2: 결국 기아는 승부처에서 나온 주루 플레이와 불펜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 네.
2: 3-1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3: 네네. 이 박상준의 견제사를 뭐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2: 네,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 네.
2: 4회 3-3 동점을 만든 뒤에 1-3루 상황. 박상준이 1루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이 됐거든요.
3: 네.
2: 역전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견제사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특히 상대가 왼손 투수 구창모였거든요. 견제가 좋은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3: 네.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젊은 선수의 적극성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 이후 분위기가 NC로 넘어갔고
3: 네.
2: 기아도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3: 네.
2: 결국 작은 주루 플레이 하나가
3: 네.
2: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2: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 네.
2: 이범호 감독도 5회까지 2에서 3실점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3: 네.
2: 투수 구위와 제구가 모두 평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3: 네.
2: 결국 4와 3분의 2이닝을 버티는 데 그쳤고
3: 네.
2: 선발 사업에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3: 네.
2: 반면 한재승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는데
3: 네.
2: 5회 1사 1-2로 2기에서 올라와 추가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5개를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3: 네.
2: 하지만 7회 김범수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이어 이영범도 만루에서 김희집에게 결정적인 3타점
3: 네.
2: 2루타를 맞으면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결국 이날은 선발과 불펜 모두 NC 투수진에게 밀린 경기였다
3: 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네네. NC의 선발 투수 구창모 선수가 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고 그 볼을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죠 뭐.
2: 네.
3: 네. NC와의 2차전 경기 얘기를 하죠. 4-5로 아쉬운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경기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2: 기아는 끝까지 추격을 했죠.
3: 네, 그렇습니다.
2: 경기팀과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3: 네.
2: 1회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3: 네.
2: 김동희 희생 플라이로 두 차례 동점을 만들면서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3: 네.
2: 하지만 선발 시라카와가 4회 천재환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줬었고요.
3: 네.
2: 8회초 박건우의 적시 2루타가 결승타가 됐습니다.
3: 네.
2: 2회 말에는 박재현의 3루타가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3: 네.
2: 1터치 실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아쉽게 4-5로 패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박재현 선수의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좀 그 부분은 박재현 선수가 신이지만 야구를 오래 했던 타자로서 선수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 네, 그렇죠. 이날 승부를 가른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3: 네.
2: 박재일이 3루타자 3루타로 무사 3루기를 만들었지만,
3: 네.
2: 김원영의 뜬공 때 리터치를 하지 않고 홈으로 뛰는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3: 그렇죠.
2: 정문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웃카운트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3: 네.
2: 이 선수가 하나는 동점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3: 그렇죠.
2: 너무 아쉬운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3: 네네.
2: 특히, 전날 박상준의 견제사가 이어 이틀 연속 주루 플레이 실수가 나온 만큼,
3: 네.
2: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자가 앞에 있는 김호령 선수가 딱 치니까 외야로 쭉 뻗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3: 이 박재현 선수는 아, 이건 외야 플라이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 안타라고 생각하고는 무조건 홈으로 뛰어들지 않았느냐가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 카운트를 좀 착각했다라고 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2: 네네네.
3: 근데 감독님, 네, 한 가지, 3루에 3루 주자 코치가 있잖아요.
2: 네네네.
3: 그러면 그 주자 코치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2: 네, 일단은 외야로 공이 뜨면, 네, 저도 이제 3루 코치를 보고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네.
2: 네. 일단은 무사나 1타 때 외야 플라이가 뜨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회복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3: 네.
2: 외야로 볼이 뜨는 순간, 호흡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3: 알겠습니다.
2: 네.
3: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1경우, 2경우, 3경우를 머리에 두면서, 이제 주자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와 경기를 마무리하고요. 주중 경기 3연전 롯데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올스타전이 있죠. 우선 롯데 네네, 예상.
2: 네네 이번 주 기아는 부산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3: 네.
2: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3: 네.
2: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6승 1무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3: 네.
2: 이번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3: 네.
2: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3: 네.
2: 중요해 보이고요.
3: 네네.
2: 네.
3: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말에 올스타전에 홈런 퍼레이드 김도영 오스틴, 그 다음에 강백호 이 세 명의 선수가 홈런왕 견쟁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죠, 뭐. 김대웅 선수가 우승하기를.
2: 재밌는 홈런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옛날에 올스타전 보면은 그 홈런 더비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 3파전, 특히 이제 김도영과 오스틴의 라이벌전은 대단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자, 김만우님, 언제 오세요?
2: 저희가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3: 알겠습니다. 네네. 저, 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우가 네네. 유명하죠, 한우. 그렇죠? 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네. 감독이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3: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전북 체육회 소식을 들을 시간입니다. 목소리 좋은 신동석 차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네.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4: 아유, 고맙습니다.
3: 신문기자 출신이잖아요.
4: 아, 예, 맞습니다.
3: 방송기자였으면 딱 좋은데.
4: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예.
3: 네네. 아무튼, 리포팅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좋아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네네. 자, 올림픽 유치에 대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유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속도감 있는 올림픽 유치 정책을 펼쳐 나가야 시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3: 네네.
4: 국제올림픽위원회인 이른바 IOC는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요.
3: 네네.
4: 이곳에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개편안을 승인하고 주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3: 네.
4: 저희가 서울을 누르고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저희 전북으로서는 이번 IOC 총회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3: 네네.
4: IOC는 개최지 선정의 5대 핵심 원칙으로 정합성, 협력 파트너십, 투명성, 유연성, 레거시, 연속성을 내세웠는데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지속대회와 집중대화라는 2단계 사이에 이 전략대화라는 단계를 신설해 3단계 체제로 정비한 것입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택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일이 이제 그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4: 네.
3: 올림픽에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 네,
3: 우리가 또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 대통령이 오케이 승낙만 떨어지면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이렇게 서로 3개 기관이 올림픽에 대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4: 네, 우선 좀 남은 추진 절차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진 절차 말씀해 주시죠.
4: 예, 현재는 지속 대화 단계인데
3: 네네.
4: 잠재 유치국들이 IOC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3: 네.
4: 개최 영향 분석, 경기장 마스터 플랜,
3: 네.
4: 재원 조달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시점입니다.
3: 네.
4: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카타르, 독일 등 약 15개 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3: 네.
4: 현재 우리 전북 역시 IOC의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관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전략대화 단계입니다.
3: 네.
4: IOC 집행위원회는 매년 3월 기준 충족 여부와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을 따져 일부 후보 국가를 선정할 것인데
3: 네.
4: 2028년 하반기쯤 이 미래 유치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알겠습니다.
4: 이때 우리가 만약에 후보 대상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유치가 무산되는 만큼
3: 네.
4: 유치 국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2029년도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3: 네.
4: 이제 국가 차원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그 2036년 올림픽을 꼭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4: 저도 믿습니다.
3: 네. 아무튼 올림픽 우리 저 차장님은 올림픽 예, 예. 그 끝날 때까지 체육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로 봐서
4: 올림픽 유치하는 걸 쪽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3: 아 그러니까요. 그 만약 예, 예. 올림픽 개회식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보세요. 아,
4: 네.
3: 신 차장님은 그때 아마 간부돼 있을 걸요. 더 고급감.
4: 아,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이원택 네네. 도지사께서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아마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4: 이제 그렇습니다.
3: 네, 검도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중학생이 전국 대회를 평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4: 네,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3: 네.
4: 검도에 입문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3: 네.
4: 전국대회에서 쟁쟁한 엘리트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 정상에 올랐는데
3: 네.
4: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짧은 경력을 극복해내며 검도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3: 네.
4: 전주 해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나 선수가 대한 검도회 장기 전국 검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는데
3: 네.
4: 이번 우승은 검도계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4: 이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자 중등부

0: 배드민턴 양대 강호라 할 수 있는 정주고와 전주 성심여고가 네. 전국 무대에서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네. 또다시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이 두 학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각각 정상에 오르며 네. 동반 우승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1: 네네.
0: 특히 이 정주고는 결승에서 만난 서울 최고를 상대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두며 3대 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네.
0: 이번에 이 두 학교의 활약으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매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심여고 우승했다고만 나오지 성심여고가 어느 여고가 붙어서 우승했다는 내용은 방송을 안 하시는군요.
0: 네. 또 다 그 배려도 좀 해야 되는
1: 그렇죠. 정주고등학교. 네, 잘하셨어요. 예. 제가 좀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0: 예.
1: 성심여고는 뭐 배드민턴 하면은 성심여고가 꼭 거기에 뉴스에 나가고 또 방송이 나가니까 좀 양보해 주신 거죠, 뭐.
0: 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심여고는 워낙 잘하는
1: 그러니까요.
0: 팀이었어요. 예.
1: 자, 전북체육회가 또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지요?
0: 네, 이번에는 스포츠 안전협회와 스포츠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1: 네.
0: 이번 협약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네네.
0: 앞으로 양 기관은 스포츠 안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1: 네.
0: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0: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원 교류, 체험 교실 운영 등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배드민턴 우승했지. 그리고 또 태권도 소녀가 나타나서 전국을 제패하고 있지. 그런데 또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 팀이 태권도 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1: 네.
0: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이 또다시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1: 네.
0: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여고부 경기에 나선 문지담 선수인데
1: 네.
0: 이 문지담 선수는 결승 무대에서 같은 클럽 동료 신예진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0: 문지담은 이번 우승으로 올해에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 야, 대단한
0: 또한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1: 네.
0: 또한 남자 중동부 플라이급에서는 임창현 선수가 128강부터 전국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1: 네.
0: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로 차지했습니다.
1: 네네.
0: 네, 이 도교육청 전문선수 위탁 운영팀인 전주 스포츠클럽은 최근 들어 이 소속 선수들의 기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 네.
0: 차세대 태권도 유망주들을 꾸준히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 일정인데
0: 그건 다음에 제가 동사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네. 오늘 방송 고마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네.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과 함께 도내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웠다가 또 비 왔다가 또 습도가 높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들을 겸 톡 보냅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들을 겸 톡 보냅니다. 실은요, 이전에도 그동안에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안부가 궁금했는데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뜸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더 부담없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들을 겸 톡 보냅니다. 오랜만에 보낸 저의 문자에 지인이 잠시 후에 긴 문자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라는 내용과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 그리고 저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연락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식 궁금했다는 내용의 긴 문자였습니다. 더불어 가끔 소식 전하고 지내자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을 때 한번 보자는 문자로 마무리된 글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는데요. 마치 그 지인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가 웃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 했고요.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통한 서로의 안부였지만요. 오래전에 보았던 그 느낌, 그 친숙함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럴걸. 진즉에 안부라도 전할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지인에게 보낸 안부 문자. 하지만 그 지인 외에도요. 평소에 가끔 떠오르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한 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뜻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인연이 더 많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한 지인인데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전화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전화 말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요.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그 사람을 검색까지 했는데 쉽게 문자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문자를 쓰다가요, 다시 지우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전송 버튼 근처에 가 있는데요, 마음은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디서부터 문자를 말을 시작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자 한 줄 앞에 줄줄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때는 별일 없이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던 사이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하루하루 밀린 일들에 떠밀려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닌데요. 한동안 연락이 뜸한 지인에게,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는 거요. 생각처럼 마음만큼은 잘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갑자기 문득 오랜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오랜 시간 친했던 사람일 때가 많은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예전에 한동안 저와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 그 중에서도 친밀함이 있었던 경우의 지인이 오랜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득 길을 걷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함께 갔던 식당 앞을 지나거나 뭔가 함께 했던 일 또는 함께 했던 공간에서 떠오를 때도 있어요. 물론 그와 함께 한 기억이 있는 공간이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 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생각이 났다고 해서 바로 연락이 되는 건 연락을 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났는데 궁금해하기만 하고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기도 한데요. 그게 생각처럼 마음만큼은 잘 안 됩니다. 그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기억만 있는데요. 그냥 연락해야지 하다가 네,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소식이 궁금한 지인이 문득 떠올랐을 때 그때 바로 뭔가 전화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전화하기가 살짝 뭐하고 부담스럽다면 문자가 그래도 좀 더 마음이 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도 적고요. 생각났을 때 문자를 하면 되는데 문자를 하려고 전화번호 전화해서 휴대전화에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딱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어떠한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또 한참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분 뭐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는 하죠. 연락이라는 게요. 단순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락은 말하자면요. 한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 다시 서는 일과 비슷해요.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는 있는데요. 문에 손잡이를 잡고는 있는데요. 문을 열면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문 앞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연락을 안 한 지 한 달이면 한 달의 시간이, 1년이면 1년의 시간이, 몇 년이면 몇 년의 시간이요. 그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뒤에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그 단절되었던 멀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연락하는 게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하다가도요. 반가움보다 어색함을 먼저 걱정하고요. 그리움보다 미안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아마도 미안함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잘 지냈어? 라는 말을 하려면 어쩐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빴다고 하면 핑계 같고요.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요. 그냥 생각났다고 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생각해보면요. 어쩌다 보니 연락이 점점 뜸해진 걸 텐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서로 연락이 뜸해진 거죠. 원래 자주 보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정말 잘 통했던 사이인데 일이 바빠지거나 서로 어떠한 이유로 저도 연락을 점점점 못하게 되고 상대방도 연락을 점점점 못하게 되다 보니 서로의 연락이 점점 뜸해진 걸 텐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연락이 미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가까우니까 연락이 멀어지게 되는 좀 그런 이상한 좀 아이러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도 있고요. 친하다 보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니까 연락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늘 안부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미룬 연락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계절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한 연락이거나 잠시 미룬 연락인데요.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연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못하는 연락이 됩니다. 연락을 안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락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지는데요. 그만큼 소식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니까요. 연락을 안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락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지는데 연락할 용기는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방송을 듣는 책갈피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지금 휴대전화 연락처,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떠올렸을 때 생각은 자주 나는데 아니면 생각은 가끔 나고 소식이 궁금한데 선뜻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도 몇 분이 떠오르고요. 그 중에서 두 명의 지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 어색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요. 어떤 때는 그냥 느낌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삘이 온 거죠. 삘이 온 거죠. 그럴 때는 아 모르겠다 하고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톡 틱 하고 보내면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과 그 제가 보낸 짧은 안부 문자로 시작을 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마음도 후련하고 반갑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처음에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뭔가 어색하고 쭈뼛쭈뼛하지만 일단 서로 연락이 되고 나면 그 멀어져 있던 한동안 통화를 못했던 시간이 어느새 금방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처음 보냈을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무리 인사와 문자 말을 할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간격이 가까워지고 하더라고요. 때론 지금의 마음과 다르게요. 네, 그런 관계라는 게 지금 내 마음은 한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지인에게 아유 모르겠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면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마음도 후련해지고 아 이럴 걸 진작 연락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관계라는 게요. 너무 오래 놓아두면 먼지가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 그 먼지를 후 하고 불거나 옷소매로 쓱쓱 닦을 수도 있지만요. 때론 지금의 마음과 다르게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통화만 서로 연락만 없었을 뿐이지 예전의 마음과 같아 지금도 궁금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점점 더 멀어지기 전에요. 안부가 궁금한 사람은요.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는요. 그냥 한번 예전처럼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전화를 거는 게 쑥스럽거나 어색하거나 머쓱하다면요. 문자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책갈피에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을, 인연을, 기억을 올려주셔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 안에요. 한동안, 그동안 안부 궁금했던 분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이재민 골목길.

이재민 골목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4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3회 방송 내용은요, 여름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색연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장 안쪽에 놓여있던 색연필 케이스에 먼지가 수북했는데요. 그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색연필을 손에 쥐는 순간, 그리고 오랜만에 그 색연필로 그림을 잠시 그렸다고 했죠. 색연필을 손에 쥐는 순간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도 함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그리려고 애쓰지도 않았고요. 낙서하듯이 그냥 쓱쓱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쌓여있던 근심도 쓱쓱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함께 닦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화초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인데요. 화초는 올해 들어 가꾸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도 화초를 좋아하긴 했지만 뭔가 나의 화초, 내 화초, 반려견처럼 반려식물인 거죠. 그렇게 하나둘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잠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 식물들을 보여드렸는데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화초 가꾸기 중에서 고구마 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구마 순 새싹이 올라온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의 힐링과 여유가 되고 있었고요. 이 사진도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서 함께 공유해드렸죠. 앞으로는 이제 그림도 좀 틈틈이 그려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화초를 가꾸고 고구마 순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작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때 뭔가 좋아하는 일, 취미 좀 해야지 하고 미루기만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정말 아무리 바빠도, 물론 정말 바쁘고 일이 계속 밀리면 뭔가 여유를 찾거나 아니면 취미 잠시라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정말 바쁘더라도 짬을 내서 잠깐의 뭔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다 못 본다면 잠시 조금씩을 보거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안 되니까 뭔가 불안하고 일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미를 못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23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바쁜 정도에 따라서 여유의 정도가 달라지긴 해도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이나 시간에 쫓기는 틈을 내서 취미를 즐기며 보낸다면 여유는 분명 찾아올 겁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생각한 것도 같은 의미였어요.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처럼요.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앞서도 말하긴 했는데 바쁘긴 하지만 정말 짬내서 그림을 잠시 그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하다가 짬이 나더라도요. 밀린 일 생각에 일이 이렇게 많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가슴 한편을 누르고 있으니까 뭔가 취미나 여유 시간을 갖는 게 마음이 편치도 않고요.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그림도 그렇지만요. 책도 좀 읽고 영화도 틈틈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월리 오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따라 이칸도쌤의 왼쪽 팔목에 시선이 가네요? 하면서 놀라는 이모티콘.
여자들은 팔찌나 반지를 새로 샀을 때 머리가 자주 아파서 이마를 점점점 디자인도 멋집니다. 취미가 제 취미랑 교집합이 있네요. 저도 고구마 잎에 하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또 개소나무 잎도 하트 모양이어서 좋아합니다. 요새 AI 뜨는 노래 사랑하지 마. 갑자기 내가 눈이 삐었지. 이 노래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웃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고 CD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들어야지 마음 먹는데요. 자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AI에게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힐링 받습니다. 내가 많이 활짝 웃는 이모티콘, 네, 웃고 있으니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 팔목에 있는 시계요. 그리고 은하수님 글에 여자들은 팔찌나 반지를 새로 샀을 때 머리가 자주 아파서 손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머리는 안 아프지만, 머리는 말지만, 네, 헤드폰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면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네, 지난주만 찾던 건 아니고, 이 시계를 제가 찾다가 안 찾다가 하는데, 보통 겨울이나 봄에는 이렇게 옷 소매가 길기 때문에 시계가 잘안 가려져서, 시계가 가려져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제가 소매를 걷거나 오늘은 7부 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시계가 보여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시계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인데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시계약이라고도 하죠. 시계약. 시계 건전지를 3번 교체했고요. 약을 갈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두 달, 세달전 정도에는요, 이 시계를 구입하고 10년 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시계 밴드, 시계 끈을, 시계 줄을 갈았습니다. 시계 밴드가 너무 낡아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가죽 형태인데, 조금씩 벗겨지면서, 손등에 막 달라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달라붙기도 하고요. 시계 밴드, 이제 고정하는 게 있잖아요. 고정하는 게 작년에 떨어져서,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다가 또 떨어지면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다가 했는데 한 번은 근간에는 자꾸 그게 떨어지더니 저도 모를 때 떨어져서 아마 걸어가면서 떨어졌나? 나중에 보니까 아예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로 붙일래야 그게 어디로 도망갔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밴드를 갈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브라운 밴드입니다. 하트 모양의 잎. 고구마 잎 좋아하신다고 저랑 취미가 비슷하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요. 고구마 잎이 하트 모양이죠. 네. 그리고 개수나무 잎도 하트 모양이어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네요. 네. 개수나무 잎이 바로 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트 모양인가 봐요. 또 하트 모양의 잎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처럼 고구마 잎.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 중에는 싱고니움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 길을 가다가 화원에 꽃집 앞에 지나면 흔하게 자주 볼수 있는 화초인데 이게 수경재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경재배를 한동안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올해 안에 수경재배 다시 해야지 하는 1, 2순위 안에 싱고니움이 있습니다. 하트 모양이고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클로버도 하트잖아요. 뭐새 잎, 네잎 이렇게 모여 있을 때잎 하나만 보면 정말 정확히 하트 모양이죠. 그리고 저는 하트 모양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트 모양을 좋아하나 봐요. 길을 가다가도 하트 모양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늘 가다가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이런 때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주 동물원에 벚꽃나무가 정말 울창한데요. 한 번은 벚꽃 시즌에 보러 갔는데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닿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좋아하면서 하는 거. 네, 꽃 모양, 벚꽃들이
지고 나면 아스팔트,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벚꽃들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동백꽃으로, 동백꽃잎이 떨어지면 하트 모양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일상이어서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은하수님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요즘 AI로 제작한 노래를 자주 들으신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SNS를 봐도요. 지인들 SNS를 보면 본인이 AI로 직접 제작한 노래를 올리곤 하는데요. 좋은 노래도 많더라고요. 너튜브에도 보면요. 노래나 음악만 긴 거, 뭐 멘트나 다른 거 없고, 썸네일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가요든 팝이든 노래를 뭐 3시간, 4시간 계속 플레이 해놓는 그런 채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즐겨 듣는 그런 음악 채널들인데, 예전엔 기존에 발매된 가요나 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본인이 직접 AI로 제작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우울할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그래서 AI로 제작한 노래가 1시간 동안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보송보송해지는, 음악에서 올려놓는데, 좋은 노래 많습니다. 혹시 은하수님이 요즘 즐겨 들으신다는 AI 노래요. 이 중에 직접 만드신 것도 있는 거예요? 올려주신 글을 보면 직접 만든 노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난주 방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힐링, 그리고 마음이 여유를 갖자 취미 이야기잖아요. AI로 노래 만드는 것도 힐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제작한 노래를 듣는 것도 힐링이 되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미네요. 이어서 워라벨 피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키읔키읔키읔. 저는 마당에 오이를 키워요. 물만 주면 정직하게 쑥쑥 잘 자랍니다. 오이꽃이 피면 숫꽃을 따서 암꽃에 부비부비 해줍니다. 오이 여러 개가 어제 오늘이 다르게 토실토실해지고 있어요. 오이, 호박, 포도 등이 자라고 연그러가는 걸 보는 게 힐링이죠. 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키역키역. 어느 때인가 마당 위로 주렁주렁 달린 오이, 크기가 커서 아래로 축축 늘어진 늙어가는 오이를 본 앞집 아줌마가요. 왜 오이를 안 따먹고 늙히느냐고 보실 때마다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다가요. 냅둬, 이 집은 오이도 화초니까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먹는 맛이 아닌 보는 맛을 즐기며 사는 1인입니다. 그렇게 기분을 업시키며 삽니다. 그리고 이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고 하는데요. 타이밍 놓친 오이를 오이 고추장으로 무쳐 먹어보세요. 그 맛이 하트하트,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워라벨 튜브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약간의 빈틈이 있는 맛이라고나 할까? 큐큐. 노각은 노각다운 맛이, 점점점. 다제 나름의 맛이, 우리도 제 각각의 멋이, 히읗히읗. 쌤도 아시는 맛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글을 읽다가요.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다가, 오이꽃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생각에요. 온라인에서 검색해 찾아봤습니다.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저는요. 오이꽃을 직접 수정해 주시나 봐요. 벌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좀, 그 동네 벌들이 게으름을 폈나 봅니다. 숫꽃을 따서 암꽃에 부비부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실은, 이것도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하면 일이라고 보다는 즐거움이죠. 행복해 하면서, 이런 활동을, 이런 부비부비를. 지금이 한창 오이가 열매를 맺을 때인가 보네요. 어쩐지. 요즘 가는 식당마다 오이,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해서 무침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싱싱할 때여서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제철이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이, 호박, 포도 등이 자라고 연그러가는 걸 보는 게 힐링이라고 하셨는데요. 포도는 저도요, 집에서 재배는 아니고요. 한 그루니까 키워본 적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0여 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한참 붉은색 벽돌집, 거의 비슷비슷한 집이 옥상이 있고 그런 집이 유행일 때 지었던 집인데, 그 양국집 아시죠?
양옥집이라는 말도 정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붉은 벽돌집이요. 그런 단독주택이었는데요. 포도를 재배하려고 한건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언젠가는요, 포도를 다 먹고 나서요, 그럼 씨가 남잖아요. 이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날까? 하는 정말 어린 생각에 집에 있는 화단에 씨를 몇개 심었는데요.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더니 그 새싹이 커서 포도나무가 됐고요. 몇 년이 걸렸겠죠. 이제 많이 자라면서 넝쿨이 지니까 아버지가 끈 같은 것으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화단에서 대문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물망을. 포도가 한해한해 자라면서 정말 그 끈을 타고 쑥쑥 자라서요. 나중에는 그 현관 정원부터 대문까지가 다 이게 그늘이 지는 네, 포도 넝쿨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포도 나무였던 것 같아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요. 이 기억이 잊고 있었는데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오랜만에 잊고 있던 추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워라벨 TV님이 호박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호박꽃이 노랗게 탐스럽고 참 예쁘더라고요. 꽃 중에 예쁜 꽃이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호박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순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방송하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이 자랐어요. 다시 이번에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드 썸머 포에버.

제이드 썸머 포에버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청소하다가요 발견한 색연필 잘 보관한다고 깊이 책상에 넣어놨는데 잊고 있다가 정말 대대적인 청소를 하다가 저 깊은 곳에 있는 색연필을 만나고 찾고 오랜만에 그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여유 그런 취미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처럼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의 여유와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그리고 이외에도 청취자분들의 일상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일이 일찍 마무리돼서 카페에서 지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일찍 왔기 때문에 두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히읗히읗. 카페가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보다가 시원한 얼음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합니다. 카페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방송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느낌 너무 잘 알죠. 저도 정말 정말 애정하는 사람입니다. 방송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 이야기 중에 카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방송 계속 듣는 분들은요.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노트북 작업하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카페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잖아요. 날이 습하고 더울 때는요. 정말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요. 그때 컨디션이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기분이 업 됩니다. 제가 따을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정말 습하고 더운 날엔 아아가 제격이기도 해요. 지난 방송 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하는 중에 그 방송을 들은 경남 김해에 사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인도 지난주 책갈피 방송을 들었더라고요. 통화 중에 하는 말이요. 제가 방송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라고 했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따아라고 부르지 않고 뜨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서도 뜨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지역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도 부르는 취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더 많이 듣거나 제가 할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아,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라고 보통 더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따아 이렇게 줄여서 말할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뜨아 따아 아아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어진 이야기가 또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승용차를 타면 좌석 시트에 냉난방이 들어오잖아요. 그 트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좌석에 따뜻한, 겨울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걸 엉뜨라고 하죠. 그건 같더라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는 엉뜨라고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청취자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트가 따뜻해지는 거요. 엉뜨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여름에는요, 오늘도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시트에 등받이하고, 거기에 차가운 바람, 에어컨을 틀고 왔는데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러죠?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건 엉뜨인데, 차갑게 하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처럼 엉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가우니까 엉차? 아니면 에어컨이니까 엉에?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혹시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생각나시는 분은 책갈피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취미도 없이 살고 있는 저를 우는 이모티콘이죠. 우는 이모티콘. 살다 보니 취미도 잊고 살았네요.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책 필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골라봐야겠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 글에 해월리 원하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가끔, 아니, 저도 자주 필사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지금 취미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요. 지금처럼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취미가 뭘까 하는 생각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내가 뭐하고 사나, 내가 뭐하자고 이렇게 취미나 이런 여유도 없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바로 취미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요, 어떤 때는 정말 일이 많거나 바빠서요, 취미 생활을 할 짬을 낼 때가 없을 때가 정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버닝아웃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일만 하다 보면 분명 지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취미라고 해서 시간을 꼭 많이 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낚시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루를 투자해야 되지만, 이동 중에나 잠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잠시 읽을 수 있는 만큼 네, 읽는다고 하는 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이런 거 해보셔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일도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책 읽기와 필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네요. 책 읽는 것도, 필사도, 뭐 영화 보는 것도, 그래도 이제 화초 갖고 있는 거가 요즘 저의 가장 큰 낙이라고 했는데요. 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입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틈을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해야겠네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택시 타고 이어폰으로 방송 듣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자꾸 말 시켜서 방송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글에 종무님과 워라벨 TV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종무님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택시에서 쉬고 싶은데 기사님이 말을 계속 시켜서 피곤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워라벨 TV님은 저도 그 피곤함 킥킥 압니다. 충분히 점점점 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이 말 시켜도 밝게 뭔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일 마치고 너무 기운 없고 피곤할 때 택시를 타면 어깨부터 등까지가 택시 좌석과 한 몸이 되잖아요. 축 처져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어떤 때는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기사님이 계속 말을 시키면 이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기사님 중에서는 또 아무 말 없이 가는 분이 계시는데, 말을 시키는 분도 있고 그냥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제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서 너무 피곤할 때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기사님이 또 운전만 하시니까 그 좁은 택시 안에서 얼마나 심심하실까, 말동무가 필요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승객에게 말 시키고 안 시키고는 또 기사님의 분명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오래전 기억이 그 물건을 보면서 떠오릅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을 대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대청소처럼요. 이런 땐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잊고 있던 물건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잊고 있던 물건이 나오면요. 한동안 그 물건을 보면 잊고 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물건에 쌓인 먼지만큼 기억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그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듯이 한참 보다 보면 실제로 먼지가 쌓여 있으면 닦거나 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물건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지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요. 아, 축구 이야기하니까 북중미 월드컵의 여파가 점점점점점. 좋아하는 취미 생각하면 힐링되고 여유가 생겨야 하는 건데, 아,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아예 월드컵입니다. 아, 저도, 네, 축구 좋아해요. 축구 하는 건 별로인데요. 구기 종목은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저 하는 건다 별로입니다. 근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이요, 앞으로 잘 하자라고 생각하고 지나시게요. 안 그래도 날도 덥잖아요.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힐링과 마음의 여유는 편안하게 차 한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낚시, 히읗, 조용하고 잔잔한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낚시 가야 하는데 몇 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차 한잔도 그렇고요. 낚시도 그렇고요. 말하다 보니까 물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찻잔도 그렇고요. 낚시하러 저수지에 가면 물결이 잔잔하잖아요. 또 밤이나 새벽에는요, 저수지 물가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물결 소리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저수지에 가끔 떠오르는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물 안개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수면 위로 물고기가 뻐끔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물미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결이 파동이 일잖아요. 그런 동그란 파장을 봐도 마음이 가지런해집니다. 낚시가 저는 취미는 아닌데, 뭐 낚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인이 낚시 갈때 가끔 따라가 보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주위에서 지인 중에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낚시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참기 힘들어 하시던데. 네. 요즘은 낚시 가면 모기가 좀 많긴 하겠네요. 수풀이 많아서요. 네,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년전제 주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코이카 봉사를 가기 전 저도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두꺼운 책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간다에 가니까요.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어딘가에 있기는 했겠죠. 아프리카에는 아직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커피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 같아요. 카페도 있었지만 한국 같은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신 여러 분야의 교육 자원 봉사자들이 커피콩을 따는 농장에 가서요. 현지인들과 함께 커피콩을 따는 자원봉사를 몇번 했습니다. 귀국할 때요. 외국인을 위한 대형마트에서 아프리카 커피를 많이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전 사가지고 간 커피에 대한 책은 읽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지 못했네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요, 커피 맛과 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만의 아프리카 커피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 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코로 커피 수증기에서 나오는 커피 향 흡입하는 걸 즐긴답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TV나 너튜브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가거나 아니면 머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커피숍이나 카페가 정말 많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아메리카노 같은 걸 마시잖아요. 이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문화가 일본은 문화 자체가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먹는 게 예절에 많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테이크아웃 문화가 많이 발달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일본 더 테이크아웃 문화가 아메리카노를 특히 우리나라 이제 커피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테이크아웃 하는 아메리카노 따나 아를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커피향 좋아해요. 싱클라나 님도 커피 마시기 전에 수증기 커피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향 때문에 저도 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단골 커피 숍에서요. 커피를 내리고 나면 남는 커피 찌꺼기 있죠. 커피 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받아서 방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매월 말일 23시 끝자락에서 매월 1일 0시에 시작하는 자락까지는요, 기도드리며 마무리하고 맞이합니다. 이번엔 6월이기도 하지만 상반기 마무리이기도 하고요, 7월이기도 하지만 하반기를 맞이하며 기도드렸어요. 2026년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그렇듯 이렇게 반이 지났습니다. 반 밖에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함을 더하고 있음이 또 감사함이에요. 진행자님이 고구마 순에게 인사한다고 말씀 주시며 보여준 고구마 순 사진을 보니까요. 보는 저도 흐뭇해집니다. 저는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실과 안방에서 보이는 3층 키노피의 나무 두 그루에게 수시로 인사하곤 하는데요. 잎사귀가 어찌나 윤기가 흐르는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도 얼마나 예쁘는지 몰라요. 지나는 길에도 늘 예쁜 꽃들이 많아서 인사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기억납니다. 네. 세연님의 거실과 안방에서 보이는 3층 키노피 나무 이야기요. 저도 정말 똑같이 이런 상황을 며칠 전에 봤는데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밤에 봤는데 전나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15층 정도에 되는 아파트에 3층 정도까지 베란다에까지 전나무가 베란다에 딱 붙어서 자랐더라고요. 밤이니까 집 안에서 노란 불빛이 나왔는데, 아, 따뜻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한번 제가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아, 보이는 날 위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에픽하이의 우산, 피처링 유나죠.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보낸 안부 문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7월 6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장맛비가 무섭게 좀 내리네요. 비 조심하시고요. 아, 좀 왔다가 갑자기 그치기도 하는데 항상 건강 그리고 안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마음만은 오늘은 놀자.

네, 김성철, 대남슈즈 K. 그럼 오늘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밤사이 비가 좀, 쏟아지는 소리가 엄청났었죠? 언제 또 비가 왔는지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수구라든지, 배수구죠? 배수구라든지, 거기에 이제 낙엽이나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거 좀 많이 주의하시고, 저희들이 옹벽을 두지 마라, 이런 건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가벼운 것부터 준비를 해서, 비를 그냥 즐길 수 있는, 장맛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허밍어만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남녀가 듀엣으로 부르니까 허밍어만 스테레오가 듀엣인 줄 아는데 온맷 밴드죠? 온맷 남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볼은 잘 가야겠다. 예, 온맷 밴드이고요. 이런 밴드지만 꽤좀 있죠. 예. 최근에 다시 우리들한테 신곡을 가지고 데뷔해서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신곡보다 예전에 그 히트했던 노래, 시야, 여인의 향기. 그리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여성 듀오, 다비치, 타임캐슐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씨야, 야인의 향기, 다비치, 타임캡슐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두 그룹도 대표적으로 미모에 가려서 보컬이 미모에 가려진 분들이 속해 있죠. 대신에 어떤 분들은 노래가 얼굴을 커버심을 저도 후자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타임 캡슐이라는 게 보면은 과거를 한때 뭐 나만의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 저장을 하고 했던 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을 좀 정리하면서 나도 좀 밀리멀리즘을 한번 꿈꾸자라는 생각으로 집을 정리해서 물건을 좀 버릴 걸딱 봤는데 한 10분 지났나요? 이것도 버려도 되나 하고 쳐다보다가 어?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그걸 밖으로 꺼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에이,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 10cm 그라데이션 그리고 루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라데이션 10cm. 아니, 근데 진짜 루시였습니다. 권혁담님, 인사 남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댓글 주셔도 감사하고요. 저희 댓글에, 홈페이지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방송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입니다. 러시안 룰렛.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있던 방송들도 다시 들으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션 습관 듣고 왔습니다. 호주에서 청춘의 열정을 태우고 있을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늘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임영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 전하는 정체성의 혼돈이 올때이 곡을 들으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울 것 같은 힘을 주는 곡이라서 자주 듣곤 합니다. 하면서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그리고 루이스 카팔디의 Something on Your Love, Loved까지 세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곡 연속해서 보내드릴게요. 효자동의 유정목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네, 임영웅 그댈 위한 멜로디, 에어서플라이,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아, 루이스 카팔디의 Something You Loved까지 유정욱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태연입니다. 만찬가.

태연 만찬가였습니다. 모닝커피 슬프고도 아름답던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두곡 계속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모닝커피 슬프고도 아름답던 할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오늘은 놀자 마치셔야 되는데요. 장마철입니다. 조심, 조심, 조심. 기냥피를 즐기는 그런 장마의 시간이 되기를. 제 오프닝, 아니죠, 중간에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자 마지막 곡 IOI 갑자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오래된 노래 한 소절을 들었을 뿐인데 학창시절 친구의 얼굴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극장 포스터를 보다가 처음 영화를 보러 갔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비오는 날 창밖을 보다가 버스 창가에 앉아 멍 때리던 집에 가던 어느 저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추억이란 거창하게 찾아오기보단 음악 한 곡, 영화 한 장면, 익숙한 냄새나 말 한마디를 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살아있던 시간도 다시 보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의 삶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이 데려다주는 그 시절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시간을 함께 걸어볼게요. 현희의 너영나드는 추억의 한 장, 시대의 한 장의 시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영화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꺼내볼 건데요. 영화가 언제 개봉했는가 보다는 그 영화가 우리를 어느 시절로 데려가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전쟁통에 가족의 손에 놓쳐야 했던 시간, 낯선 나라의 광산과 병원으로 떠나야 했던 시간, 공장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고 외쳤던 청년의 시간, 화려한 도시 아래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청춘의 시간들, 그리고 교실 안에서 공정함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했던 그런 시간까지 오늘 영화 속 장면을 따라 우리 사회가 지나온 시간을 만나볼 거예요. 첫 곡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듯한 통키타의 감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윈 폴리에의 웨딩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국제시장 다 기억하시죠? 이 영화 작품은 2014년도에 우리들이 볼수 있었는데요. 영화 속 덕수 주인공 덕수의 인생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 연대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은 흥남부두 철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장면만큼은 확 임팩트 있게 문을 딱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산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덕수는 피난길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어린 덕수에게 그날은 단순히 이제 전쟁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약속이 시작된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그 작품의 첫 장면. 영화는 이후 부산의 국제시장으로 가죠. 전쟁 뒤에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난민과 상인, 노동자, 가족들이 어떻게든 삶을 다시 꾸려가려는 도시로 만들어진 국제시장은 덕수 가족에게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에 가족을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건뭐 어느 곳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장소. 밥벌이를 만들어내는 장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장소가 국제시장의 한그 모티브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는 1960년대로 또 넘어가죠. 10년 후에. 독일로 넘어가는데 지금도 남해 가면 이제 그 남해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60년대에 덕수가 동생의 학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파독 광부가 되어서 가는 그런 장면. 그 시절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수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업으로 가신 분들의 굉장한 큰 노력 때문에, 노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경제가 또 그만큼 또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낯선 언어와 차별, 고된 노동 속에서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했던 그런 마음의 심정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 나눠지고, 영화 속에서 덕수가 강산으로 들어가는 장면. 한 개인이 취업 장면이 아니라 가족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담보하는. 그리고 그 시절은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출생연도를 바꾸는? 그다음에 나의 몸 체급을 올리는? 뭔가의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든 거를 바꿔야 했던 그런 역할의 덕수가 있었다면 또 김윤진 배우가 또 배우자로 나오죠. 연기한 영자. 독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죠. 덕수와 영자의 만남.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서로 그 타국에서 만나는 우리만의 언어로 연결이 되는 사투리, 그리고 한국의 노래 하나에 크게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풍겨져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또 다른 또 장면들이 나오죠. 베트남전 파병. 1983년 KBS 이상가족 찾기
국제시장이 생방송으로 또 이어가고, 여기에서 국제시장에 가장 큰 특색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1983년도는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도 그런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산가족들과 만나는 장면, 또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만나는 그 이산가족을 찾는 장면, 누가 이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래서 영화 이 작품에 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거대한 연표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착 보여주진 않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 붙여져서 그 연표를 이렇게 다시금 회상할 수 있게. 그리고 덕수라는 인물은 거창한 뭐 대기업의 총수가 아닌 그냥 우리 시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지켜야 했고, 동생의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의 그 내일을 먼저 선택했던 그런 사람 인물로 묘사됐던 그런 상황의 영화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참 고생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 고생했다, 이런 말로 끝내기보다는 그 세대에는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텼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한편에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오늘 들으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그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궁금함,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시장, 역사를 공부하게 하는 영화라기보다는 가족의 역사를 묻게 하는 영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의 목소리. 늘 크고 선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거를, 또 어떤 청년의 목소리는 아주 큰 질문이 되어 사회 전체에 남겨지게 됩니다. 다음 곡으로 연결됩니다. 김민기 아침 무실.

네, 김민규의 아침 이슬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깔끔하진 않았잖아요. 이번 연도, 만나볼 연도는 1970년도의 작품을 다뤘던, 개봉 시기는 1995년도에 우리를 만났는데, 작품의 제목은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입니다. 1970년 서울 평화시장이 배경이에요.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재단사였고요. 그는 화려한 옷을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 일은 했지만 정작 그 옷을 만드는 노동자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뭐, 아직도 저희, 우리들의 그, 여러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화려함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움직이긴 해요.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 긴 노동시간, 제대로 쉬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어린 노동자들의 삶. 전태일은 그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는 노동자들이 왜 아픈지, 왜 오래 일을 해도 가난이 계속 내 곁에 머무르는지. 근데 왜 법에 적힌 권리를 현장에서는 누리지 못하는지. 직접 조사하고 고민을 하는 청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청년이 변호사나 판사, 뭔가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태일이 단지 분노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는 근로기준법을 읽고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태일의 이야기는 가난한 노동자의 비극만이 아니라는 거죠.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 성장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간격을 묻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고, 근로기준법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만나는 또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에서만 챗GPT나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게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 그거를 읽고 또 물어보고 이런 과정.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그 시간을 흑백 화면으로 재현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 김민기 아침 이슬을 선곡을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의 흑백 화면을 재현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 속 평화시장은 아주 오래된 과거처럼 보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 있는 질문들이 계속 돌고 도는 돌림노래처럼 평화시장은 아직도 여전해요. 영화가 보여주는 전태일은 특별한 영웅의 모습보다 함께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청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지? 사람답게 일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인가? 그 질문은 1970년에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휴식할 권리,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의 이야기는 노동 이야기이면서 민주주의의 이야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듣는 일, 그것이 연대이고 그것이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전태일의 이야기는 너무 무거운가요? 하지만 영화를 끝내 바라보는 곳은 절망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행복의 나라인데, 이제 만나볼 영화 속두 청년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끝내 찾지 못하는, 정말 행복의 나라가 있을까? 내가 사는 이 나라가 행복한가? 박강수 감독의 1988년도 작품입니다. 칠수와 만수입니다. 안성기 배우가 만수, 박중훈 배우가 칠수 연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케미가 항상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층 빌딩에 곤도라에 매달려 대형 광고판을 그리는 페인트공이에요.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그리는 광고판은 도시의 화려함을 상징하기는 하죠.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밖을 쳐다보는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거고, 누군가는 그 광고를 보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고, 더 멋진 삶을 꿈꾸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지금 일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서 상상하면서. 오늘을 내일같이 화려한, 오늘이 정말, 기프트콘을 받는 선물 같은 날인 것처럼 사는. 하지만 정작 그 광고판을 만드는 칠수와 만수는 그 풍요로운 바깥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청년, 그 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칠수는 동주천의 미군기지촌 주변에서 자란 청년이고, 만수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이에요.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두 청년의 배경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사람 모두 도시가 약속하는 성공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죠. 칠수는 언젠가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고, 만수는 가족과 과거의 사회적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27년간의 장기수로 지금 형을 살았던 아빠, 가족들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만수. 칠수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화는 가난한 청년 두 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겹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녹여내듯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장면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었고, 소비사회, 미국을 향한 동경. 아, 나 미국 갈 거야. 사실은 그때 당시의 노래나 무슨 모든 광고들이 정말 그 로망을 찾는, 파라다이스를 찾는 그런 것들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을 향한 동경, 분단의 상처, 가난한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 칠수와 만수, 가장, 포인트, 임팩트 있는 장면은 두 사람이 광고 탑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답답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죠.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아래 사람들은 듣지 못하. 그런데 아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유태로운 지금 현재의 순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사건으로 보고 언론에 더큰 소동을 만들고,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칠수와 만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였을지도 모르는데. 그 목소리는 끝내 사람들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언론은 언론들에 맞춰서 프레임을 짜서 방송을 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소동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는 종종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배경은 뭐지?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하지만 영화는 물어요.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지? 그들한테 있었을까? 정말 칠수와 만수가? 아니면 그들이 높이 올라가 소리쳐야만 겨우 보이기 시작했던 사회의 한 민낯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 1980년대는 거리의 음악도, 패션도, 광고도 점점 더 화려해지던 시기였죠. 그 화려함의 리듬을 담은 노래 한곡 이어가겠습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네,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거와 민주주의. 주제는, 아주 작은 교실 안에도 요즘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실 안에서 보여주는 민주주의, 선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야기입니다. 고정일이 한병태를 연기했고, 홍경인이 엄석대를 연기했던 그 작품은 서울에서 살던 한병태가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시작이 되죠. 병태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한 아이. 그런데 새로 간 교실에는 이미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거죠. 엄석대는 반장이지만 그저 책임을 맡은 학생이 아니 아이들의 숙제를 대신 정하고, 돈과 물건을 거두고, 누가 칭찬을 받을지, 누가 벌을 받을지까지 좌우합니다. 작은 교실 안에서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엄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질서에 그대로 적응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누군가는 엄석대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군가는 불편해 하면서 침묵으로 그냥 견뎌내는 거죠. 누군가는 원래 그런 거야. 마치 그게 그대로의 법인 것처럼. 이 영화가 무서운 거는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엄석대가 특별한 괴물 같은 인물이 아니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권력에 익숙해지는 불합리함이 일상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이죠. 한동안 영화 작품들의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나오고 한 면으로는 뭔가를 분해 가지고 사회에 반항하듯이 그 집단에 반항하듯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작품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현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기는 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특정 선거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화나 작품은 아니죠. 하지만 선거와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꺼낼 때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침묵하면 권력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 사람의 용기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원작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직전에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 영화 역시 역사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작은 교실을 통해 그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길. 많은 분들이 내 또래, 현이 또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하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권력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석대가 무너질 때 아이들은 갑자기 자유로워지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또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같은 길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보는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뒤에는 교실과 청춘, 그 시절의 풋풋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네,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듣고 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묻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1989년도 작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입니다. 이때 영화 나왔을 때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의 언어는 하나로 귀결됐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뭐,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적순이 아니더라도 점수, 등수는 매겨진다라는 거. 어우,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너무 그냥 이 영화 자체는 꼭 봐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접했던 영화 같아요. 영화 제목부터가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던지는 질문. 지금 들어도 여전히 유효해요. 성적순은 아니야. 다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엄마, 부모님들은 어찌 이렇게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거가 제가 또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 학생들은 시험과 등수, 부모의 기대, 교사의 시선,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는 공부를 잘해서 기대를 받고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져서 눈치를 보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틈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청소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후반. 대학 입시는 학력고사와 내신 중요한 기준이었고, 지금 수능으로 가기 전 세대의 그 배경이에요. 학생들의 삶은 시험 성적과 진학 문제, 자유롭기 어려웠어요. 현이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지 말자는 영화가 아니었던 거죠. 성적이 사람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조용히 뼈 때리듯이 남아서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는. 학생이란 존재는 시험지의 숫자만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집안의 사정으로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는 종종 그 복잡한 마음을 보지 않고, 몇 등했니?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죠. 이 영화가 던지는 포인트는 성적표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었나. 공부는 잘하고 있니? 중요하죠. 그죠? 요즘은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이 질문이 더 먼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이 질문을 더 먼저 해야 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른들은 알아요. 애들도 알거든요. 영화 들으시는 부모님 세대, 또 현이하고 같은 세대, 그리고 선생님. 학생 시절을 지나온 모든 분들께 한 번쯤은 떠올리고 싶은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영화예요. 내가 학생이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더 열심히 해, 였나? 아니면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였을까? 이번에는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교실과 대학가, 그리고 청춘의 설렘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의 제이에게.

네, 이선희의 제이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한편한편 따라가며 우리 사회가 지나온 시간, 그 안에 살아낸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국제시장의 덕수,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화려한 도시 아래 자기 자리를 찾고 싶었던 칠수와 만수 청춘들. 작은 교실 안의 권력과 침묵, 그리고 용기를 마주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성적표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만나보았는데요. 작품 작품 하나하나에 시대의 연대가 보이고 그때의 사회상이 보여주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속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안의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견뎌왔는지,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그리고 성적이나 조건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 만나는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추억은 단지 지나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른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따라가는 시간이었어요. 현이, 너용나드, 현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 시절 청춘들이 품었던 사랑과 꿈, 그리고 저마다 작은 희망을 떠올리며 듣게 했던 노래 변진섭의 희망상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날 걸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바이올린의 선율. 사라장의 연주로 사랑의 인사를 들으며 7월의 문을 엽니다. 매일 마주하는 오후 3시지만 이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테라스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테라스 여러분의 DJ 윤인순입니다. 1년이라는 긴 여정 중에 우리는 지금 딱 절반의 고개를 넘어서서 7월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초록의 잎사귀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마다의 계절을 치열하고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죠. 문득 돌아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열심히 사느라 혹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느라 조금은 지치고 고달픈 마음만큼 이 오후 정다운 테라스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쉼표 하나를 찍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테라스 틈새로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해의 남은 절반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다정한 온기와 여유를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격조 있는 음악과 아름다운 시가 함께하는 7월의 정다운 테라스.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정답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기에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7월의 정다운 테라스. 그 첫 정취를 채워줄 음악은 맑고 투명한 건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싱그러워지는 곡이죠. 남택상 연주의 여름날의 추억을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고마운 나무 그늘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건드려줄 이문세의 명곡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두 곡 연이어 듣겠습니다. 초록빛 추억 속으로 잠시 다녀오시죠.

0: 남택상의 청량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이문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눈을 감으니 짙은 초록매미 소리가 들리는 커다란 가로수 그늘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알아차지 못했던 여름의 낭만이 이 음악들 덕분에 아스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그늘이 한 자락 드리워졌길 바랍니다. 이 기분 좋은 여운을 이어받아 테라스의 공기를 조금 더 낭만적으로 채워줄 음악 두 곡을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죠. 네킹 콜의 목소리로 달콤하고 경쾌한 재즈 명곡 러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름 하늘의 청량함과 순수함을 닮은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 얼굴을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두 곡 들으시고 잠시 후 눈과 마음이 맑아지는 시 코너로 찾아올게요.
1: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네, 킹콜의 달콤한 목소리로 만난 러브. 그리고 언제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가곡, 얼굴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3시의 나른함이 이 기분 좋은 선율들 덕분에 기분 좋게 흩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방금 들으신 네킹콜의 러브는 사실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명곡 중의 명곡이지만 역시 그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오리지널 목소리로 들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펠링 철자 하나하나에 사랑의 의미를 담아 노래하는 그 고백을 듣고 있으면 메말랐던 일상에 낭만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싹 스며드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가곡 얼굴은 아마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아련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곡은 신봉순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숨을 죽이며 부르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첫 소절의 가사만큼 우리에게도 문득 눈을 감으면 그리워지는 소중한 얼굴이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뜨거운 여름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 마음에 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던 그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음악을 듣는 동안 가만히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과 그리움의 멜로디를 지나고 나니 우리 테라스의 공기가 한층 더 깊고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조 있게 다져진 마음에 이번에는 7월의 푸름을 꼭 닮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얹어드리고 싶네요. 7월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되죠. 요즘 길가를 거닐다 보면 짙은 초록 잎사귀 사이로 유난히 붉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을 마주하게 되죠. 맞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 100일 동안 전력을 다해 피어난다는 여름의 전령사 백일홍입니다. 이 뜨거운 계절을 치열하게 견디며 붉은 꽃을 피워내는 백일홍을 바라보면 안두엔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빌려와 봅니다. 시, 그 여름의 끝을 전해드립니다.

안도야. 여름날 답답한 방을 나와 길가를 거닐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백일홍, 배롱나무 꽃이지요. 여름날 페랭이 꽃이 피고 지는 길가에 백일홍 나무가 죽은 듯 서 있더니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꽃을 피워놓았습니다. 피어서 백일을 가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렇게 한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다 받고 붉게 피어나는 저 꽃을 보면 내 마음 가득히 백일홍이 피어납니다. 한여름 치열하게 살아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 서서 지치지 않고 피어있는 저 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의 삶도 그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도 지치지 않고 붉게 피어나는 백일홍처럼 거친 세상을 굳굳하게 살아내는 우리네 삶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테라스에서 만난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붉은 위로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아마 눈매가 깊으신 분들은 백일홍 하면 고즈넉한 사찰이나 서원의 띠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7월이 되면 유서 깊은 절터마다 붉은 배롱나무 꽃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화사하게 피어나죠. 왜 옛 선조들과 스님들은 이 배롱나무를 절마당에 그리도 많이 심으셨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사색의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배롱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끈한 줄기입니다. 자라면서 해마다 허물을 벗듯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내죠. 스님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세속의 때와 욕심을 해마다 벗어던지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수행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맑은 사람이 되라는 모네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게다가 7월의 뜨거운 볕 아래서 100일 동안 끊임없이 피고 지는 그 강인한 생명력은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구도자의 일편단신과도 같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지혜까지 7월의 테라스에서 만난 백일홍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만큼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껍질도 저 배롱나무처럼 시원하게 한꺼풀 벗어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깊은 사색의 여운이로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물들일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는 카펜터즈의 명곡이죠. Yesterday Once More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마음 한구석을 아련한 향수로 채워줄 노래 그룹 피노키오의 목소리로 사랑과 우정 사이까지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음악으로 아늑한 추억여행을 떠나보시죠.

카펜터즈의 맑은 팝송에 이어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 아슬아슬한 고백의 경계를 노래한 이 곡은 언제 들어도 그 시절의 서툰 감정들이 떠올라 가슴이 촉촉해집니다. 지나간 날들의 음악은 이처럼 우리를 순수했던 그때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빛바랜 옛 일기장을 들추어 보듯 잠시 생각에 잠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그 아슬아슬한 고백의 경계를 노래한 이 곡은 유독 먹먹한 사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만큼 허물없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청년의 마음에 우정보다 조금 더 짙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웃는 모습에 가슴이 뛰고 그 곁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곤 했죠. 하지만 청년은 끝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서툰 고백을 던졌다가 행여나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우정마저 깨어져 다시는 마주보지도 못하는 남남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가까운 거리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친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돌아서서 남몰래 한숨을 쉬었고 친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어깨를 토닥여주면서도 정작 그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조차 선뜻 내밀지 못하는 딱 그 사이에 멈춰서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어느 날 그 친구가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어? 그때 청년은 그저 덤덤하게 최고의 친구였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돌아서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사랑을 알아야 했던 그 시절의 가슴앓이 지금 돌아보면 참 바보 같고 애틋한 낭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멀어질까 두려워 차마 다가서지 못했던 마음, 그 먹먹하고 아련한 기억들이 이제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정제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지나간 날들의 음악은 이처럼 우리를 순수했던 그때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네요. 어느덧 정다운 테라스도 7월의 푸른 볕처럼 깊어져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촉해진 감성에 오늘 방송에 대미를 장식할 두 번째 시 한 편을 더해볼까 합니다. 앞서 안도현 시인의 백일홍이 치열한 여름을 견디는 삶을 위로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이 오후를 맑고 하얀 향기로 채워줄 시입니다. 맑은 영혼의 시인 이혜인 수녀님의 아름다운 시. 7월은 치자꽃 향기 속에 오후의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이혜인.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은 치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치는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렐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지나간 시절에 서툴고 아련했던 사랑도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인연들도 모두 처음에 그 향기를 발견했던 날의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7월에 정다운 테라스에 머물다 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서로에게 향기로운 꽃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약속한 한 시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오늘 테라스의 문을 닫기 전 우리의 감성을 넉넉하게 채워줄 마지막 두 곡을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가슴 벅찬 선율과 깊은 울림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고향의 푸른 언덕으로 데려다주는 아름다운 가곡이죠. 7월의 청량한 하늘을 닮은 우리의 가곡 한 편을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고 내일을 축복해줄 최고의 재즈 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고,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창가까지 두 곡 모두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3시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에 문을 열었던 정다운 테라스가 이제 쉼표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라장의 우아한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해서 남택상의 맑은 피아노 리듬, 이문세의 음악과 피노키오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백일홍 설화와 치자꽃 향기까지 오늘 우리를 스쳐간 이 모든 음악과 시 구절들이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7월에 작고 따뜻한 위로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예인 수녀님의 하신 말처럼 오늘 남은 하루는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먼저 고운 향기를 전하는 기분 좋은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정다운 테라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DJ 윤인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 톡, 역사 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럭키 세븐이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7은 오래전부터 행운의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7이 행운과 연결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물의 본성이나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숫자로 해석하는 수비학은 숫자 7을 어떤 의미로 바라볼까요? 수비학에서 7은 탐구와 직감, 명성과 성찰, 그리고 숨겨진 진실과 내면의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쌓아가는 힘을 가진 숫자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숫자 7을 떠올릴 때 생각하면 좋은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번 7월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자신과 마주 앉아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끝에 얻은 해답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웬디가 부른 썬키스와 문빈과 인디퍼런트의 팔로우미 들으며 말톡 역사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다정다감, 지양과 지향입니다. 다정다감이라는 말은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이고요. 또 지양과 지향은 발음하면 꽤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뜻은 완전 다르답니다. 우선 지양은 멈추다 지, 올릴 양자를 쓴 한자어로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지향은 뜻 지자와 향할 향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씨의 하루에서 이 말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지금부터 민정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저 3시간 결제할게요.
1: 네. 되셨습니다. 만화 보시는 공간은 다 룸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자리 잡으시면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만화 카페 온 게 얼마 만이야.
0: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만화도 보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실컷 뒹굴다 가야지. 아, 어디 보자.
1: 아, 사랑은 갑자기.
0: 이거 2화까지 보다가 못 봤는데. 와, 벌써 완결까지 다 났단 말이야? 그럼 시작은 이걸로 봐야겠다.
2: 죄송합니다.
1: 어?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이시죠?
2: 안녕하세요.
0: 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때 영화관에서 특별판 팜플렛도 주시고 감사했어요.
2: 아, 예, 뭐, 오늘 휴무신가 봐요.
0: 네, 모처럼 쉬면서 만화나 보려고 왔죠.
2: 아, 혹시 손에 들고 있는 만화책 사랑은 갑자기 맞나요?
0: 네, 아, 이 작품 아세요?
2: 아, 그럼요. 혹시 거기에 3권도 있나요?
0: 네, 제가 3권부터 못 봐가지고 완결까지 다 갖고 왔는데.
2: 아, 이런.
0: 혹시 3권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2: 네, 제가 3권부터 못 봐서요. 아, 이번에 완결까지 나왔다길래 보려고 했죠.
0: 아직 시간 남으셨으면 먼저 보실래요?
2: 아, 아무리 그래도 먼저 집으신 거니까 먼저 보세요.
0: 괜찮아요. 저는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넘겨받을게요.
2: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보고 계실래요?
0: 그들의 비밀?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신작이잖아요.
2: 이 작가님 좋아하세요?
0: 네, 저 이 작가님 신인 때부터 팬이었어요.
2: 아, 저돈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저번 주에 와서 다 봤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림체도 이쁘고.
0: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바꿔 읽어요.
2: 좋아요. 저 책 빨리 읽어서 그거 다 읽을 때쯤엔 저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리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0: 저는 바로 오른쪽이야.
2: 아, 저는 바로 여기예요. 그럼 얼른 읽고 가져다 드릴게요.
0: 네.
2: 저기...
0: 아, 네.
2: 아, 다 읽어서 책 드리려고 왔어요.
0: 감사합니다. 근데 눈가가 빨간데 혹시 우셨어요?
2: 아, 티가 좀 나요? 엔딩 때문에요.
0: 엔딩이 왜요?
2: 아, 그게... 아, 아직 안 읽으셨는데 말씀드리기가... 꼭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0: 울 정도로 강렬한 내용이에요? 아, 너무 궁금한데...
2: 결말이 엄청나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읽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같이 읽고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0: 아,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금방 읽을게요. 읽고 같이 얘기해봐요.
2: 좋아요. 저도 아직 이용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따가 봬요.
0: 좋아요.
3: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랑 카페까지 와버렸네.
2: 자, 아까 주문하신 아이스 라떼랑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주인공이랑 이어진 태아 말이에요.
0: 전 별로예요. 사실 여주인공이랑 성진이가 이어지길 바랬거든요.
2: 진짜요? 태아가 성격이 정이 많고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이런 다정다감한 사람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0: 물론 다정다감한 사람 매력 있죠. 태아는 말도 예쁘게 하니까. 하지만... 말뿐이잖아요. 매번 중요한 순간에 행동력이 부족하달까. 여자 주인공이 힘들 때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도와주는 건 성진이 같아요. 행동이 뒷받침돼야 말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말이 앞서는 건 조심하고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2: 아, 말만 하는 건 지양하고 뱉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지향한다고요?
0: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진이가 여자 주인공이랑 안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진이 입장에 너무 이입했다고 할까요? 좀 슬퍼졌어요.
0: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운 거예요?
2: 아니 뭐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성진이가 여자 주인공을 포기하고 태아랑 이어지게 도와줬을 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는데.
0: 굉장히 감성적이시구나. 저는 뭐 안타깝긴 한데 울진 않았어요.
2: 아, 꽤나 이성적인 시선.
0: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울진 않았지만 저 그렇게 차가운 사람 아니라고요. 다정다감한 편이랄까?
2: 예, 뭐 그렇다고 합시다.
0: 진짜거든요.
2: 알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이렇게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제대로 소개할게요. 저는 한경훈이에요.
0: 경훈 씨구나. 저는 김민정이에요.
2: 아, 잘 부탁드려요, 민정 씨. 만화책 취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작품 추천을 좀 받아도 될까요?
0: 얼마든지요.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으세요?
2: 추리, 스릴러, 로맨스는 좋아하고 염세적인 건 안 좋아해요. 제가 이래봬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향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은 지양하거든요.
0: 아, 약간 공익 광고에 나올 것 같은 마음가짐이네요.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뭐 그런?
2: 그런 셈이죠. 엄청 거창하긴 아니더라도 차갑고 계산적으로 굴어봤자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방향으론 안 가기로 했어요.
0: 좋네요. 뭐 그런 것 치곤 추리와 스릴러를 좋아한다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딱 추천하기 좋은 작품이 있죠. 혹시 이 작품 아세요?
2: 오, 아니요? 근데 그림체가 엄청 멋진데요?
0: 그쵸? 이 작가가 스토리도 엄청 잘 쓴다고요. 이 작품이랑 이거랑
2: 와, 재밌겠다.

0: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희곡, 소설, 시 등 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그중 이름을 널리 알렸던 건 그가 쓴 동화들이었죠.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눈의 여왕, 미유놀이 새끼 등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동화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동화를 쓴 안데르센.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805년 4월 2일 덴마크의 작은 도시 오덴스에 있는 가난한 구두방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 아이가 계속 우는군요.
2: 목사님, 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1: 한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 아주 좋습니다.
0: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아들인 한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2: 한스야, 재미있게 들었니? 이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란다.
0: 여보, 또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참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는군요.
2: 그럼, 더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내가 인형극까지 해가며 들려주는걸. 나는 이 시간이 참 즐거워.
0: 당신이 좋다니 나까지 기분이 좋네요. 인형이며 무대도 다 만들고 당신은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한스야, 어때? 인형극은 재밌었니?
3: 응, 엄청! 나도 이 다음에 인형극 가는 사람이 될 거야.
0: 그래, 하지만 그 전에 공부부터 해야지.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했거든.
3: 그럼 엄마는?
0: 엄마도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너만큼은 꼭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3: 그렇게 많이 가난했어?
0: 그래. 어찌나 힘들던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단다. 차마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다리 밑에 앉아 울기도 했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이야기가 성냥팔이 손이었습니다. 한스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상상력을 키워나갔죠. 어느 날, 한스는 할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놀러 갔습니다.
3: 할머니!
4: 아휴, 그래. 한스 왔구나.
3: 오늘따라 할머니가 무지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4: 그래. 마침 뜰 청소를 마쳤으니까 잠깐 여기서 과자나 먹을까?
3: 좋아요.
4: 자, 거기 앉거라.
3: 네,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신 거예요?
4: 그래, 정신이 많이 아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거지.
3: 아, 그렇군요. 할머니, 할머니도 덴마크에서 계속 자라신 거죠?
4: 그렇지.
3: 근데 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4: 그래? 하긴 나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의 할머니는 도이칠란드 사람이란다.
3: 도이칠란드는 덴마크보다 훨씬 큰 나라인가요?
4: 그럼. 나의 할머니는 그 나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단다.
3: 우와, 그럼 공주님 같은 건가요?
4: 그렇지.
3: 아, 할머니도 귀족인 거예요?
4: 아니, 운 나쁘게도 할머니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났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귀족이 되지 못했지.
0: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건 할머니의 동화 같은 이야기란다.
3: 네?
4: 할머니는 늘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
3: 아, 그렇구나. 저도 꿈 같은 일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걸요? 그 속에선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 감나무 밑에 누워 나뭇잎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걸요? 최근에는 사람 몸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4: 어머, 그래?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니?
3: 병원에서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0: 어느 날 한스는 할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놀러가서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할머니들이 모여서 실도 잡고 이불도 꿰매며 일을 하고 있었죠.
3: 할머니!
4: 그래, 또 놀러 온 게로구나.
3: 예, 할머니. 할머니들은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4: 어떻게 생겼냐니? 그야, 이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니?
3: 아이, 참. 여길 보세요. 야, 사람 몸 안에는 이런 장기들이 있대요. 공기를 들이실 때는 이 허파라는 게 움직이고, 이건 창자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기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4: 와, 우리 한스가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니?
1: 세상에, 보통 애가 아니군요.
4: 그러게요.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너무 똑똑한 애는 명이 짧다고들 하잖아요.
1: 쓸데없는 소리. 저 애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테니 두고 봐요.
0: 한스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방에 한 라틴어 학교 학생이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5: 신입생이구나.
4: 예, 오늘 처음으로 라틴어를 배웠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보여드릴까요?
5: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4: 여기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보려고요.
5: 그래, 그래야지. 부디 열심히 공부해라.
0: 학생이 나간 뒤에도 한스의 아버지는 얼마 동안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 아버지, 아버지도 학교에 가고 싶으세요?
5: 옛날엔 그랬지. 나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 가고 싶었단다.
3: 근데 왜 안 가셨어요?
5: 우리 농장에 불이 났었거든. 불만 나지 않았다면 형편이 괜찮았을 거야. 그럼 학교도 가고 이런 구두직공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며 살았겠지. 어쩌면 아주 멋지게 살았을지도 몰라.
3: 아버지, 아버지, 울지 마세요.
5: 참, 야속하구나. 야속해.
0: 그 일이 있은 후, 갑자기 아버지는 군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5: 나는 나폴레옹의 부하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로 결심했어.
4: 아, 갑자기요? 나라에서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발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5: 하지만 이렇게 살다간 나는 뭐라도 해보고 싶어. 이 구두직공 말고 좀 다른 일을 말이야.
4: 여보, 남은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라도 전쟁터엔 가지 말아요.
5: 아니, 나는 이미 결심했어. 조만간 출발할 거야.
0: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5: 한스야, 몸이 아직도 안 좋아서 어쩌면 좋니?
3: 아버지.
5: 한스야, 몸이 나아지거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3: 예,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4: 여보, 짐은 잘 챙겼죠?
5: 그럼. 걱정 말아요.
4: 제가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5: 고맙소.
4: 여보,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속히 돌아오세요.
5: 염려 말아요. 당신도 몸 조심하고 한스도 얼른 나아야 할 텐데.
4: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당신만 살피세요. 아셨죠?
0: 그렇게 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만든 추억이 많았던 한스는 벌써부터 아버지가 그리웠죠.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4: 세상에, 여보!
3: 아빠!
4: 신의 은총인가 봐요.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오다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리 빨리 돌아온 거예요?
5: 전쟁이 끝났거든.
4: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거 아니에요?
5: 아니, 괜찮아.
4: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침대에 누워요.
5: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살다가 무거운 총을 메고 뛰어다니느라 좀 지쳤나 봐.
3: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4: 그러게.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잠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열로 앓아누운 아버지는 사흘째 되던 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 그때 추운 날씨 탓에 유리창에 인형 모양으로 성애가 만들어졌지. 감기로 알아누워 있던 남편이 그걸 보고 눈의 여왕이 데리러 왔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는구나. 훗날 안데르센이 지은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는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의 추억에 잠긴 한스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숲으로 산책을 데리고 갔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인형 옷을 꿰매어 입히거나 책을 읽곤 했죠. 한스도 아버지처럼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새 책 대신 아버지가 읽던 책을 되풀이해서 읽을 뿐이었죠. 한스야, 너무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는 건 어떠니? 요즘 너무 말랐잖아. 그러다 너까지 아프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단다. 지금 엄마 옆엔 너밖에 없는데. 자, 이걸로 밖에 다녀오렴. 응? 하지만 이 돈은 어머니가 다른 집 빨래를 해주며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어서 받아. 가서 바깥 공기도 쐬고 그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일이야. 결국 한스는 가끔 거리에도 나가고 교회의 숲길도 거닐며 걱정을 털어냈습니다. 가끔 센트크누트 교회에도 갔습니다. 그 교회의 묘지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스는 그 마을의 목사님 댁 식구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누이 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었죠. 가난한 자신과 다른 신분인 사람들이었기에 한스는 낯설었지만 그 식구들은 어린 한스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워 말고 놀러오너라. 시인이었던 우리 오빠도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했단다.
1: 시인이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저는 시인들을 매우 명예롭고 우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분명 그러셨겠죠?
0: 글쎄, 우아한 건 모르겠지만 꽤나 유명한 시인이었으니 명예롭게 생각하긴 했단다.
1: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0: 그럼, 같은 것을 보더라도 빛나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단다.
1: 아, 만약 시인이 된다면 어떤 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0: 그건 딱 하나만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말이야, 시인의 명예는 죽은 뒤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널리 널리 기억되고 알려지는 거지.
1: 정말요?
0: 그럼 그렇고 말고.
1: 정말 멋지다.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예, 한스야. 너 책을 좋아하지? 여기 아주 많은 책이 있단다.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꺼내 읽으렴.
1: 정말요? 감사합니다.
0: 혹시 이 책은 읽어봤니?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쓴 책이란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훌륭한 희곡 작가입니다. 한스는 그의 작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읽을수록 재밌었고 깊이가 있어서 한스는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인형을 꺼내 희곡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정말 재밌다. 나도 훌륭한 희곡 작가가 되어야지. 셰익스피어처럼.
0: 그렇게 한스는 날마다 목사관으로 가서 서재에서 책을 읽어보고 인형극으로 만들어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작가의 길을 꿈꾸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안데르센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럼 세븐틴이 부른 돌고 돌아와 데이식스가 부른 해피 들으며 오늘의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코너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동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 안데르센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 레전드가 부른 Conversation in the Dark와 터치드가 부른 새벽별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말톡, 역사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임새별의 봄날의 걸음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라방드 미디엄 스윙, 이한솔의 늦은 사과, 주식회사 ITN의 벨소리 밝은 효과음, 공유마당 저작권위원회와 김용배님의 효과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1: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2: 우리도 무서워요.
1: 동물도 무서워요.
2: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1: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요.
2: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데 지구의 앞날은 창창하지 못해요.
1: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지금 행동해야 해요.
1: 우리를 지켜주세요.
2: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1: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여 걷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특히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길을 따라 펼쳐진 다양한 풍경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며 만개한 꽃들과 향기 덕분에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또한 산책로 곳곳에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어가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사시는 주변에 이런 산책로는 다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신성, 사랑의 금메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조혜영 가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 가옥은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변형된 모습의 문간채만 잔존해 있습니다. 안채가 1918년, 별채가 1922년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채와 사랑채 두 건물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으며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고, 안채는 남쪽을 보고 있으며 별채는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안채는 기역자형 평면에 노마루가 더해진 을자형 건물이며, 후원의 별채는 일본식 2층 건물로 외관은 정면 4칸에 측면 2칸입니다. 별채 내부는 외부 기둥 열과 상관없이 기둥을 세워 방과 마루를 한 칸씩 구획하였으며, 쥐의 天마루를 돌렸고, 안채와 별채 사이에는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십장생 벽돌 꽃담이 있는데, 경복궁 대조전 뒷뜰에 굴뚝 꽃담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며, 안채 옆에는 문간채가 있고, 문간채는 대청, 방,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함나 삼부잣집에 해당되는 조혜영 가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 최우선 인생 역전, 이미영 인생은 아름다워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황찬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황찬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이고 싶은 황찬희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제 음악과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해서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콘텐츠 쇼에 제가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황찬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 황탄 씨 노래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1: 네네.
0: 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으시던데.
1: 아, 네.
0: 어떻게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만든 건가요?
1: 아, 저는 조금 타고난 것도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0: 네.
1: 타고난 거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네. 나머지 40%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습으로,
0: 네.
1: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네.
0: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1: 아, 제가 20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정말 좋아하기는 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네. 근데 군산에서 21살 때 정도 벚꽃가요제를 1회를 했었습니다.
0: 아, 21살 때요?
1: 네네.
0: 오.
1: 한 20 몇 년 전, 지금. 나이가, 네. 밝혀질까 봐. 20 몇 년 전인데요. 네. 제가 그때 수상을 하면서,
0: 네.
1: 그때 제가 은상인지 뭐 금상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상을 하면서 아, 초대 가수분들을 보고,
0: 네.
1: 아, 참가자로 말고 초대 가수로 좀 나가보고 싶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0: 아, 와.
1: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겠네요. 네, 네, 네. 그때 나이가?
1: 그때 제가 21살 때였어요.
0: 21살이요?
1: 네네. 네.
0: 와, 한 두어 번 물어봐야 하는데. 21살?
1: 네, 21살 때입니다.
0: 그러시구나.
1: 네.
0: 그때 진짜 아까 그 타고난 가창력이 있으셨나 봐요?
1: 그때도 뭐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 그 어렸을 때도.
0: 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잘한다고 해야지, 그냥.
1: 아니, 잘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0: 네,
1: 네. 네, 그 주변에서 보면은 노래를 그래도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0: 오.
1: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를 출전을 했거든요.
0: 오.
1: 제 인생 첫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1: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거는.
0: 아, 그때, 네. 그 계기로 해서.
1: 네네.
0: 가수로 가야겠다.
1: 네, 그 초대 가수분들 보고.
0: 아.
1: 참가자 말고 초대 가수로 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0: 와. 꿈을 꾸다가.
1: 네.
0: 어떻게 해서, 아,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를 해야겠다 하신 거예요?
1: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20 몇 년이 흘렀잖아요.
0: 아, 20 몇 년?
1: 네, 20 몇 년이 흘렀는데 노래를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계기나 이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
0: 네.
1: 그냥 무조건 그냥 노래만 뭐 부르고 다니고 뭐 이게 노래방 뭐 그냥 집에서 뭐 부르는 정도.
0: 네.
1: 이랬고 뭐 어떤 정식적인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40줄이 이제 넘어서면서.
0: 네, 이제 나이가 슬슬 나오네요.
1: 네. 네. 제가 40줄이 넘어가면서.
0: 네.
1: 이 노래 진짜 맛을 좀 알았다고 할까요?
0: 아.
1: 네네.
0: 삶에서 묻어나오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인생과 노래와. 네. 비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구만요.
1: 네네. 그런 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0: 네.
1: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 노래를 40 넘어서 제가 이제 좀 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오, 네. 그러시구나.
1: 네.
0: 주위 사람들 그때 이렇게 좀 관계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0: 네.
1: 주부가요 열창에 나가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주부가요 열창에 나가.
0: 아, 노예를 하기 위해서?
1: 네. 노래를 하려면 주부가요 열창. 예전에.
0: 결혼을 해야 한다고?
1: 네. 오디션 프로가 많이 없었어요. 저 이제 그 20살 이럴 때는.
0: 그렇죠.
1: 많이 없었어서 주부가요 열창을 나가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거기 나가라. 막 뭐 주변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가요제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0: 아, 그랬어요?
1: 네네.
0: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1: 네.
0: 살다가 참 주부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한다는 소리를 나 처음 들어보네. 살다.
1: 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와, 그 정도로 노래를 주위 사람들이 잘하고,
1: 네.
0: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0: 오, 음반 내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 너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0: 아, 너는 그렇게,
1: 네.
0: 결국. 와.
1: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오, 이제 제 길로 가는구나.
1: 네네네. 네, 네, 네.
0: 아, 제 길로 와보니까 어때요?
1: 아, 제가 진짜 가수가 됐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꿈이었는데
0: 네.
1: 그 꿈을 이제 거의 제가 40줄에 이제 이뤘어요. 사실 네. 진짜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0: 네.
1: 제 이름으로 노래 하나를 꼭 내고 싶다. 그래야 나는 가수가 되겠다.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는데
0: 네.
1: 정말 그 꿈을 실현을 하고 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0: 더 어려워요?
1: 네.
0: 어떤 게 어려워요?
1: 이 노래를 정말 잘 불러야
0: 네.
1: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이 감정 전달이 잘 돼야 정말 노래를 잘한다, 잘하는 가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심에
0: 네.
1: 제가 이제 주부로 집에서는 주부로 살면서 노래 연습을 하려고 아이들도 약간 뒷전으로 놓기도 하고
0: 네.
1: 뭐 노래 연습한다고 연습실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0: 네.
1: 너무 이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잘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무거운 그런 짐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요.
0: 책임감?
1: 네네 맞아요.
0: 나는 이제 끝나니까. 정말 초대 가수니까.
1: 아 맞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아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0: 네.
1: 더 연습을 가수가 되기 전보다 어쨌든 더 많이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0: 훌륭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제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실을 매일매일 가니까요.
0: 매일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1: 제가 이제 목이 가능한 한 블루고는 있지만
0: 네.
1: 한 2시간 정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0: 네.
1: 빼고.
0: 아 주말 빼고.
1: 네네네.
0: 어떻게 뭐 이렇게 연습실에서.
1: 네 연습실에서 매일 연습을
0: 뭐 해요. 개인 연습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면.
1: 개인 연습실까지는 아니고요.
0: 네.
1: 그 군산에 단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습실이
0: 네.
1: 있어요.
0: 네네. 아 네. 좋죠.
1: 그런 연습실에서
0: 네.
1: 제가 한 2시간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0: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전 네. 오후.
1: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죽죠. 이제 네.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0: 오후에 하시죠.
1: 오후에만 두 시간 정도?
0: 아, 오후에 두 시간?
1: 네, 네.
0: 점심 드시고?
1: 네, 그렇죠.
0: 네.
1: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네.
0: 아니, 아까 요거 오시면서는 노래 자르려고 점심 안 드셨다는데.
1: 네.
0: 거기서는 점심 드시고 오셔야 돼?
1: 아, 점심을 먹어야. 점심을 먹고 한 4시, 5시 정도에 제가 연습 시간이 그 시간이어서.
0: 아.
1: 또 당이 떨어져요. 또 너무 안 먹으면은.
0: 아.
1: 그래서. 좀 먹고.
0: 예.
1: 소화 좀 시키고 5시 정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가 가장 컨디션이 좀 좋은 때.
1: 네, 네, 네. 맞아요.
0: 네.
1: 네.
0: 여러 가지로.
1: 네, 네.
0: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1: 네.
0: 노래를 한 곡 듣고.
1: 네, 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황찬희 씨의 곡 군산항 브루스 들어보겠습니다.

0: 황찬이 씨의 곡 군산항 브루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찬이 가수는 군산시민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시면서 JTB 와고락을 시장과제 연말결선 최우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이야기 이해가겠습니다. 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1: 네.
0: 이렇게 파워풀하게 노래하시면
1: 네.
0: 관중이 어때요? 반응이?
1: 아,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이 제 이제 목소리 자체가 네.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0: 네.
1: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부담 왜 부담스럽대요?
1: 제가 이제 이 성량이 좀 목소리가 이제 파워풀하게 네. 좀 크게 네. 이제 네. 하다 보니
0: 어르신들 놀래나?
1: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네. 호불호가 있는 목소리여서
0: 네.
1: 제가 이제 어쨌든 음악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이게 크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저는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파워풀한 노래를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부르고 있어요. 많이 놀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네. 갑자기 막 조용히 오셔가지고 파워풀하게 막 나가니까.
1: 네네.
0: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 생각에?
1: 제 생각에는
0: 네.
1: 가수는 여러 가지 많은 장르의 음악을 많이 접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0: 네.
1: 그래서 전통 트롯이나 이런 뭐 제가 좀 선호하는 이런 락, 요즘에 락 그 네. 버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락 버전의 이제 음악이라든지 락 발라드, 락 트롯
0: 네.
1: 이런 종류의 노래를 꾸준히 돌아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트롯도 하시고
1: 네네.
0: 락 쪽도 하시고
1: 네네.
0: 오, 같이 어떻게 보면 몸을 계속 트레이닝 하시네요.
1: 네, 많이 혹사를 시키고 있어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때요? 가보면은, 락하고,
1: 네.
0: 트로트 하면 어떤 게 좀, 우리말로 그냥 먹히는 것 같아요? 관중들한테?
1: 제가, 이, 약간 장점이,
0: 네.
1: 이,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요.
0: 네.
1: 그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어쨌든 제가 부르는 음악을 소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빠른 노래, 조용한 네. 노래 모두 다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0: 오, 자신감이 갑자기.
1: 아니 거의 네, 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0: 네, 네.
1: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0: 네, 네.
1: 조용한 노래를 해서 전통 트롯을 부르면
0: 네.
1: 나이 이제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0: 네, 네.
1: 또 락 트롯을 많이 해서 부르면은
0: 네.
1: 또 젊은층 분들이 또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0: 반반.
1: 네.
0: 다 잡았네 그러면.
1: 네. 그래서
0: 행사마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선곡도 약간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네. 네. 오, 오늘 치맥이다 축제다 하면
1: 네.
0: 락으로 가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술만 나게.
1: 그 행사 분위기에 맞게 네. 많이 이제 하는 편이에요. 네.
0: 효잔치다 하면 트롯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오, 완전 전략으로.
1: 네.
0: 오,
1: 네,
0: 그러시구나.
1: 좀 필요합니다.
0: 그게. 네, 네. 네. 오, 그저에?
1: 네, 네.
0: 오, 그러시구나.
1: 네.
0: 어때요? 그, 와그락을,
1: 네.
0: 시장 가야지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노래도 하셨잖아요.
1: 네, 네.
0: 다니시고, 막상 최우수상 받고,
1: 네.
0: 음반 그때 내신 거잖아요.
1: 그때 낸 거는 아니고요.
0: 전에 냈었어요?
1: 아니요. 그 후에죠.
0: 그 후에?
1: 네, 네.
0: 어떤 계기로요?
1: 제가 음반을 내고는 와그락을 시장 가요제를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0: 그죠.
1: 제가 가요제를 다닐 때,
0: 네.
1: 그냥 전국으로 가요제를 많이 다녔어요.
0: 네.
1: 다니면서 군산에서 와그락을 시장가요제를 하는데,
0: 예.
1: 아, 저기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군산에서 하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많은 그 시장가요제가 있었지만, 가요제를 다니면서 중간에, 그래, 여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제가 거기를 제가 그냥 나가서 우연치 않게 이제 부르게 됐어요.
0: 네.
1: 네네.
0: 오일차게 군산에서?
1: 네, 군산에서 했는데,
0: 네.
1: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연말 결선을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0: 네.
1: 제가 이제 연말 결선에 나갔고,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0: 네, 연말 결산에 1등하기 힘든데요.
1: 아, 좀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나 무조건 1등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네. 타고나시기는 하셨나 봐.
1: 제가 약간 그런 끼가 좀 있지 않을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모든 가수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0: 네네. 네네. 아, 좋습니다. 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1: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요.
0: 네.
1: 이 모든 사람들과 약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음악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많이 가수가 되고 나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0: 네.
1: 가장 큰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어쨌든 모든 이 팬들 분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게
0: 네.
1: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네, 소통하면서.
1: 네, 네. 네.
0: 그러면 황찬희 씨가 가수로서 네. 정말 나의 가수로서 나의 큰,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
1: 제 장점은
0: 네.
1: 글쎄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장점을 네. 얘기하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0: 네.
1: 아직 이제 음반을 낸 게 제가 작년 12월이거든요.
0: 네.
1: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나 마찬가지인데
0: 네.
1: 제가 장점을 제가 얘기를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든 분들께서 해주실 때는 가지고 있는 목소리와
0: 네.
1: 제 감정을 뭐 표현을 해줘서 위로를 하는 게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0: 시원하게 노래를 해서 그런가요?
1: 그 시원한 부분과 함께
0: 네.
1: 이제 전달할 때 제가 전달 방식이 그
0: 네.
1: 그 분들이 들었을 때 많이 와닿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0: 네.
1: 조금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연습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아, 좋습니다. 앞으로 황찬 씨가 네. 가장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다면?
1: 아, 제가 가요제를 많이 다녔잖아요.
0: 네.
1: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0: 네.
1: 제 이름으로 가요제를 만들고 싶어요.
0: 아.
1: 가요제를 열고 싶죠.
0: 하도 그쪽이 많이 해보셔가지고.
1: 네네. 네. 많이 이제 그 작곡가님들이나 가수님들 이름으로 나온 가요제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으면
0: 네.
1: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생기면 제가 제 이름으로 가요제를 만들어서
0: 네.
1: 그 모든 이제 제가 꿈을 꿨던 가수의 꿈을 꿨던 그 무대를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그 무대를 만들어서
0: 네.
1: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어요.
0: 와, 황찬희 씨 네.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1: 황찬희 가요제.
0: 야, 황찬희
1: 전국 가요제.
0: 전국 가요제.
1: 네.
0: 전국 꼭 들어가야겠네.
1: 네, 전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0: 와.
1: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어쨌든 그냥 꿈으로.
0: 아니, 꿈이 있어야 또 가니까 그쪽을.
1: 그렇죠. 네, 제가 네. 무대에서 초대 가수분들 보고
0: 네.
1: 그 꿈을 가수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0: 네.
1: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 꿈, 이제 목표를 가지고.
0: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그때 구경 좀 갈게요.
1: 아, 제가 초대 가수로 모셔야
0: 초대 가수로?
1: 아, 그럼요. 초대 가수로 모셔야죠.
0: 꿈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나이 먹으면 못 가겠어. 지금.
1: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황찬희 씨나 저나 지금, 네, 네. 지금 나이도 생각해야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쯤에서 황찬희 씨의 두 번째 선곡,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들어보겠습니다.

0: 황찬희 씨의 목소리로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 황찬희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1: 아, 지금 제 최대의 관심사는 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 제가 네. 옆에 듣고 있는데 네. 부럽네요. 대단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나 그런 분이 아, 너무 와다.
1: 네네.
0: 네. 네. 그럼 저도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동지를 만난 것 같아.
1: 네. 저도, 네. 연습을 하면서요. 네. 많이 느끼는 거지만.
0: 네.
1: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멋지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네, 내가 항상 그게 저는 박혀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거기 다 들어있어요.
1: 네네.
0: 요즘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심사는 오로지 연습.
1: 아, 네.
0: 맞습니다. 뭐지 않은 것 같아요.
1: 어떤 게?
0: 전국.
1: 아, 전국 가요제요?
0: 네.
1: 황찬희 전국 가요제.
0: 뭐지 않은 것 같아.
1: 네네.
0: 그렇게 노력하시면.
1: 네네.
0: 꿈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1: 네, 네. 그 꿈을 위해서 저는 항상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황찬희 씨가 지금 오시면서,
1: 네.
0: 하시는 일이,
1: 네.
0: 뭐, 어떤.
1: 아, 저는 지금, 네. 제 원래, 뭐, 본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네. 본업은 원래 제가 무속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무속인요?
1: 네네.
0: 아, 그래요? 끝나고 저 좀 어떻게 좀.
1: 아, 저, 예, 복비 주시면 제가.
0: 네, 알겠습니다.
1: 따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그래요? 아, 네. 아유, 그러시구나. 예. 네. 아니, 복비 전에 뭐 샘플로 어떻게, 저 어떻게 헛개비 잘 될 것 같아요? 샘플로?
1: 샘플로?
0: 예, 네,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하는데 복비 달라고 할까봐.
1: 네네. 제가 원래 그런 네.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0: 네.
1: 그런데 네. 제가 다 모든 분들한테
0: 네, 네.
1: 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0: 네.
1: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지
0: 네.
1: 정말 진심으로 꽂아서 얘기를 하면
0: 네.
1: 정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저는 상처 안 받아. 이미 많이 받아가지고. 네. 예. 네. 이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는 질렸어.
1: 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응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갈수록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굳이 피해가시는군요. 네. 아, 나 고민해봐야겠네. 오늘 가면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예. 네?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또 색다른 또 모습을 알게 됐네요.
1: 네.
0: 네. 황찬희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1: 제 인생곡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0: 네.
1: 인생곡이면 하나여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조금 힘들 때는 이 노래가 와닿고 조금 기분이 좋으면 또 이 노래가 와닿고
0: 네.
1: 또 저녁에 그 비 오는 날 막걸리 파전 딱 한 잔 먹으면 또 이 노래가 또 땡기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요.
0: 네, 네.
1: 네, 그래서 인생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0: 네.
1: 제가 어쨌든 제 인생곡은 군산항 브루스가 되지 않을까.
0: 네.
1: 제가 가수가 딱 되자. 할 수 있는 이 가수의 역량을 모든 걸 보여주자
0: 네.
1: 해서 쏟았던 노래가 제 첫 곡 인생 첫 곡이니까 군산항 브루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0: 네.
1: 나머지 다른 이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라조 가수님의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네네.
1: 네.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가 많이 와닿아가지고.
0: 아.
1: 네,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0: 네.
1: 그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오. 기회 되면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네네. 네네. 추천 받았습니다.
1: 네네.
0: 아, 좋습니다.
1: 네.
0: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네.
0: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나와주실 거죠?
1: 아, 그럼요. 제가 네. 지금 첫 라디오 출연이어가지고
0: 네.
1: 많이 뭐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0: 네.
1: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무대 외에 또 다른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라디오 방송이.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아, 근데.
1: 아, 사실 속에서는 지금 발까지 떨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발가락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지금
0: 사실. 어떻게, 네. 저기, 제가 써먹는 멘트 다 쓰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내가 주로 써먹는 멘트에, 계속 바뀌는 것도 그렇고 맞는 게 공통점이 지금 많아요.
1: 나중에 황찬이 가요제를 열으려면은, 네. 많이 연습.

0: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황찬희 씨도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찬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황찬희 씨의 목소리로 류원정의 머나먼 고향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황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따뜻하고 싸늘한 온도, 더위와 추위를 몸으로 느끼시나요? 슬플 때 아픔을 느끼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느낌들입니다. 느끼기 위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기 위해 우리들은 느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하며 또 서로를 이해하고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우리는 누군가와 더 따뜻하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걸어서 마음속으로는 한여름날의 꿈으로 시작하려고요. 함께 걸을 준비 끝나셨죠?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정호승의 당신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를 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꽤나 많은 이런 살아있는 말들을 쌓아두고 지냅니다. 어떤 말은 아픔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기도 하지요. 그러니 같은 말이라도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 더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울 뿐이네요. 진짜로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의 전 단계인 미병이 생기지요. 소위 말하는 징후란 거예요. 이 미병의 시기에는 치료가 수월한 반면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요. 우리는 서로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매우 비슷한 듯해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소한 마음의 결이 어긋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리죠. 감기가 오기 전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조금 쉬어주면 될 것을 별것 아니려니 하고 생각한 경우 꼭 심한 감기를 앓는 것처럼요. 강윤원이 부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통증은 이제 미병이 끝나고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지요. 심한 몸살 감기는 온 몸의 장기들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머리는 깨지게 아프고 목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아프고 고열은 정신까지 힘들게 하지요.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헤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요. 아픈 곳은 허리인데 손발이 먼저 저려울 때 온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실에도 다시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마음의 크기와 온도 같은 것을 가늠케 되지요. 이때 우리는 서운함이나 후회, 아쉬움 같은 감정의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특히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지요. 마음의 통증이 커서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음의 추스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병처럼 징후를 알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그럼 살아가면서 마음의 통증을 덜 경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차리고 욕심은 조금 더 버리고 그리고 좀 더 빨리 많이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연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밤에 깎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은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은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네요.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 타인뿐이겠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믿으면 믿는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뒤통수 맞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감정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서 색이 바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믿음이 깨지지 않는 말도 있었고 믿음이 더 두터워진 관계도 많이 있었고 먼저 다가와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쌓아 올릴 겁니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을 때도 없네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겁니다.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순간들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 관계를 맺는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믿는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조동진이 부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70세 인턴의 지혜로움을 담은 진짜 어른의 이야기,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2015년작 인턴입니다. 창업한 지 1년 된 의류 쇼핑몰 회사의 CEO, 그녀의 이름은 줄스 오스틴. 열정적이고 완벽한 그녀는 누구보다 바쁘죠. 그리고 여기 은퇴한 70세 벤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여행도 하고 일상을 바쁘게 보내며 아들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항상 그 중에 무료함을 느끼죠.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한 의류 쇼핑몰의 고령 인턴 채용 광고. 그곳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가네요. 침착하고 겸손하며 단단한 품위를 지켜지는 따뜻한 벤의 면접은 두 번째 인생을 준비를 마칩니다. 첫 출근 날 CEO 줄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간 낭비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지요. 그렇게 벤은 줄스의 개인 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냉정해 보이는 보스는 다른 부서로 가겠다면 배정해 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 일이 해보고 싶다는 벤의 말과 함께 첫 출근 날은 끝이 나지요. 다음 날 줄스의 지시를 기다리는 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며칠을 일 없이 보내던 벤은 적극적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보스인 줄스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엔 부족하다는 말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본 벤. 운영진 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거죠. 다음 날 벤과 피오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네요. 보스의 운전기사가 뭔가 마시는 걸 본 벤은 운전수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경영자를 뽑기 위한 미팅에 가는 줄스를 위해 음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벤. 그녀는 경영진을 뽑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보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죠. 퇴근 후 벤은 피오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다음 날도 벤에게 운전을 부탁하는데 줄스는 그런 벤이 부담스러워 팀 이동을 요청하지요. 하지만 훨씬 자신을 잘 보좌하는 벤에게 사과를 하네요. 벤은 피오나에게 줄스가 전혀 쉬지를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새 동료들의 해결사가 된 벤. 늦은 밤까지 일하는 줄스. 그리고 벤과 함께 야근을 하며 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벤이 좋아하는 노래가 빌리 홀리데이고 좋아하는 책이 해리포터인 것도요. 다음 날 자신의 운전기사가 바뀐 것을 안 줄스는 다시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벤에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줄스 옆자리로 벤은 자리를 옮기고 구매 패턴에 대해 살펴본 내용도 세심하게 보고를 합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라고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란 대사가 참 좋고요. 벤과 피오나의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데이트 장소는 장례식장. 두 사람은 서로를 소중히 알아가네요. 한편 보모를 대신해 줄스의 딸 페이지를 파티에 데려가는 벤. 그리고 다른 엄마들 앞에서 줄스의 체면을 지켜 세워주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페이지와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하다가 맷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네요. 혼란스러운 벤은 맷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지요.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에 벤은 샌프란시스코 출장길을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줄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며 침대 옆에 둘이 누워보기도 하네요. 일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사적인 이야기, 특히 벤의 42년 결혼 생활을 듣고 있어요. 같이 늙고 싶었다는 벤의 말에 부러워하는 줄스. 그리고 맷이 바람을 피운다는 고민에 벤도 봤다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둘이 함께 많은 걸 겪은 사이라서 헤어지고 싶진 않다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요. 하지만 화도 난다고요. 벤은 그녀가 성공적인 캐리어를 누려야 한다고 말해주네요. 다음 날 줄스의 미팅이 끝나길 기다리는 벤. 두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지요. 벤의 집을 찾은 줄스. 무언가 결정한 듯 하네요. 벤은 크고 아름다운 회사는 그녀가 만든 거라 말해주며 그 누구도 그런 열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진 않을 거라고 말해요. 자신은 평생 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꿈을 버리지 말라고 하네요. 멋져요. 그녀는 벤의 어른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남편 맷이 용서를 구하고 줄스는 울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줄스는 하루 쉰다는 벤을 찾아 나섭니다. 세대도 성격도 속도도 달랐지만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인턴이 되었습니다. 줄스는 일에서는 보스지만 인생에선 인턴이고 벤은 인생에선 보스지만 새로운 무대에선 다시 첫걸음을 떼는 인턴인 거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결국은 서로의 보스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우리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뭘로 확인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더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함에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하는 일에 무관심해서 가까운 이들을 잃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물이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거나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때론 가장 인간다운 예의를 지키는 바람직한 형태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랑을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선물 또한 내가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하지만 선물을 받아야 할 인간적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때 받는 건 좀 부담스럽죠. 선물을 받아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음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잖아요. 그럴 땐 관계가 더 친밀하게 형성되기는커녕 이미 형성된 관계마저 깨질 수 있지요. 가장 좋은 선물이란 역시 아무런 조건 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내가 줄 때도 상대방이 받을 때도 아무런 조건을 느끼지 않는 선물이라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진정 기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보다 서로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사랑의 선물은 세상에 없어요. 존재가 없으면 선물도 없지요. 부모에게 자식이란 존재가 가장 큰 선물이며 자식에겐 부모라는 존재가 가장 큰 선물이고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감사해 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하고요.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움직여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그리고 곡식과 대지에 풍요를 주는 가을, 쉼과 휴식을 주는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24절기이지요. 옛날부터 농경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어요. 24절기 중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보려고요. 먼저 입하입니다. 24절기 중 일곱 번째로 양력 5월 6일 무렵인데요. 옛날 이모자 가던 시기에는 입하 무렵에 못자리를 해서 바람이 불면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다음으로 5월 21일경 소만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무렵 바람이 몹시 쌀쌀해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고 해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6월 21일쯤입니다. 단오를 전후로 모내기를 하는데 하지가 지날 때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처럼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7월 7일쯤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와 7월 22일 더위가 가장 심한 때를 말하는 대서도 있지요. 소서는 대개 초복대이고 대서는 대개 중복대로 더위가 가장 심한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든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고 이해하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의존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립한 상태여야 해요. 필요에 의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번거로운 만남으로 변해버리지요. 사람에 지친다는 말처럼요. 그럴 땐 잠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활력을 선사할 겁니다. 혹시 오늘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할 거고요. 스치는 모든 만남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7월이 되면 바람을 찾게 됩니다. 그늘을 먼저 보고 물을 자주 마시고 걷는 속도도 조금 늦춰집니다. 한낮의 도시는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바람을 조금 다르게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오늘은 고군산군도 섬잇길을 걷습니다. 명도에서 출발해 본웅도를 지나 말도까지. 바다는 멀리서 보는 풍경이 아니라 오늘은 발 아래로 지나가는 길이 되었고요. 섬은 하나씩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서 이어보았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같이 걸어볼까요?

0: 오늘 걷기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명도에서 내려 바다 위 다리를 건너 보동도와 말도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함께 걸을 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0: 자, 대장님,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 제가 느꼈던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 안내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가 2026년도 새로운 여행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군산 섭리끼 걷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6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아니고요.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걸었고요. 그 시작이 이제 고군산군도 선유도 무녀도 있는 그 장자도 선착장에서 시작해서 배를 타고 명도까지 가고요. 명도에서 먼저 오진여 전망대라고요. 그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교 건너서 보농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서 말도 선착장까지 걷는 구간입니다.
0: 네.
1: 섬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섬에서 이렇게 사람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0: 네.
1: 마치 이제 바다 위 하늘길 날망길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날은 바다에 푹 빠진 그런 걷기였습니다.
0: 바다 위 하늘길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민경님,
2: 네.
0: 들어보니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2: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게 많이 걸어본 사람들 아니고 이게 한번 계속 봤을 때 아유 저거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너무 가파랐고
0: 아 네.
2: 계단이 많았고 근데 계단이 많아서 좀 불평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단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계단이 없었으면 네. 아 힘들었을 거예요.
0: 결국은 힘들여서 땀을 흘린 자만이 바다 위 하늘길을 걸을 수 있다.
2: 그렇죠.
0: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명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출발부터 좀
2: 네,
0: 재밌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2: 대장님의 호떡?
0: 그러니까 호떡.
2: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아주머니는 천천히 하고 계시고 대장님도 그거를 기다려주시고.
0: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님과 여러 해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우리 대장님만의 느긋함이 있어요.
2: 맞아요.
0: 분명히 그 출발 시간 5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호떡집에서 호떡을 기다리고 있었죠.
2: 그렇죠.
0: 근데 저희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고 빨리 뛰고 싶은데 우리 대장님과 호떡집 사장님이 너무 느긋하게.
2: 맞아요.
0: 그리고 우리 대장님이 굴함이 없어요. 급함이 그쵸, 전혀 그쵸, 보이지 그쵸, 않는 그쵸. 야 저러다 배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네, 갖고 맞아요. 계셨죠.
2: 맞아요.
0: 쫄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장님이 이게 내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5분 우리가 5분에서 호떡집에서부터 배 타는 데까지 뛰어야 된단 말이죠.
2: 그쵸,
0: 아무리
2: 그쵸.
0: 생각해도 5분이 너무
2: 그렇죠. 살짝 뛰었잖아요. 근데 대장님은 안 뛰고 계셨어.
0: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 내공이라고 하죠. 그게 어디서 오는 여유일까요, 대장님?
1: 뭐 내공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호떡집 주인도
0: 네.
1: 9시에 배가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0: 아.
1: 근데 주문을 40분 정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 호떡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문가 포스와 가게 운영 있잖아요. 아주
0: 네.
1: 철저한 가게 운영 방식으로 여기서 서 있어야 합니다. 저기 가서 포크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 앞에서 바로 주지 않고.
0: 네.
1: 시간이 갔죠. 호떡집에서 선착장까지 한 2분이면 갈 거고 그러면 3분 정도 남겠다.
0: 네.
1: 8시 50분이 넘어가는데 호떡은 나올까 말까 하고 아유 뭐 한 1분 더 기다리지 그랬죠.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호떡을 늦게 구워가지고 배를 못하게끔 하진 않거든. 사실은 저도 여유를 부린 거죠.
0: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었던 거네요. 사장님도 분명히 아실 거라는 생각?
1: 그렇죠. 그 9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장자도 모든 가게 하는 분들은 다 네. 아, 배가 떠나는 시간이구나 다 알고 있겠죠.
0: 그렇죠. 그리고 호떡을 들고서 열심히 뛰어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호떡을 또 먹는 기분이
2: 네, 야, 좋았어요.
0: 그렇죠. 네. 소풍운 기분. 네. 또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우리가 그 긴장감은 있었으나 그래도 안도감과 여유. 그렇죠. 아마 그 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승선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부럽지 않았을까? 호떡을 먹고 있는 우리가?
2: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분들 다음에 분명히 호떡 사가지고 올 거예요.
0: 자,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쭉 명도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장님?
1: 예. 그쪽 고군산에 섬으로 있는 운항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도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관리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쪽 길주간 섬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 방축도에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방축도에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말도 그래서 다시 관리도 장자도로 귀환하는 이런 배 코스거든요.
0: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중간에 이렇게 관리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섬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 그리고 섬 밖에서 그 섬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럴 때 서로 밀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기분이 약간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2: 바다 위에서 보는 섬들이 정말 서해가 아니었어요. 너무 바다가 너무 이뻤잖아요.
0: 그렇죠. 이거는 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야 섬들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1: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쪽 서해 쪽 전라 서해 쪽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 우리 선유도 쪽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섬들이 금방 우리가 이제 섬리키 코스 방축도에서 네. 말도이고요. 바로 이제 방축도 옆에 횡경도라고 무인도 섬인 길주간 섬이 있어요. 횡자가 아마 그 가로로 된 거고요.
0: 네.
1: 그다음 이제 거기를 넘어서 보면은 보일랑말랑하는데 연도가 보입니다. 군사랑에서 계야도 죽도 지나면은 연도로 가고요. 연도는 전라북도의 제일 먼 섬 어청도까지 가는 내 경유하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 계야 연도하고 어청도 사이에 좀 가깝게 좀 보일만한 데가 12동파도 거기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보이면 큰 섬 군락이 있습니다. 영광 방향으로. 거기는, 거기가 바로 유도입니다, 유도. 그 옆에가 상왕등도, 하왕등도. 예, 네, 그렇게 섬들이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저런 섬을 다 알면서 쳐다보는 바다는
2: 되게 이쁠 것 같아요.
0: 그리고 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와닿는 게 다른 거잖아요. 네. 야, 내가 이만큼 왔는데 섬이 저기가 보이고.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1: 마음에다 새기는 거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마음이 갈 때는 하늘을 한번 건너뛰고 또 하늘을 한번 건너뛰고 바다를 한번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섬들은 늘 가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0: 그래서 명도 선착장에 딱 내렸을 때 마치 순례길처럼 마을 입구를 따라서 약간 언덕으로 올라갔죠. 선착장을 내려서 쭉 올라갔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오진여 전망대이죠.
1: 예. 저 처음 가봤어요. 그 전에 이 섬들은 그 일 때문에 들렸다가, 일하고 숙박하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섬이 크지 않으니까 뭐 능선까지 올라오고 능선 넘어서 저쪽. 그러니까 저 충남이 보이는 저 북쪽에 뒤를 볼 겨를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진여 전망대를 가보니까 와 이쪽 바다가 온전히 진짜 먼바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2: 파도 날씨가 되게 좋았잖아요. 바람도 살살살살 부르면서 파도도 되게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되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이런 전망대가 있구나. 이 내 육지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 오진여라고 해서 그 여가 그거거든요. 그 썰물 때는 빠지고 밀물 때는 숨는 그 바위, 바닷속 바위거든요. 근데 그쪽 바다가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오진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들이 물속에서 검은색 형태가 그 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망대가 되게 넓어요.
2: 되게 넓었어요.
1: 거기서 음악 귀화도 되겠고.
2: 맞아요.
1: 물 들어올 때 거기 있으면은 거덤 물소리 그러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주변이 그 펜션이 너무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0: 네, 저희가 오디녀 전망대에서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간식거리를 하고 다시 언덕을 올라서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둘레길을 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저희가 산을 넘었습니다. 섬을.
2: 네, 네, 네, 맞아요.
0: 거의 주봉을 향해서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네. 가지고서 지나갔죠.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면서 본 게
1: 그렇죠. 구렁이 전망대.
2: 근데 생각보다 구렁이 전망대까지도 네. 경사가 좀 있었어요.
0: 그렇죠.
2: 심한 건 아닌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듯한 느낌?
0: 구렁이 전망대 가기 전에도 한번 넘죠.
2: 네. 본홍도.
1: 그 본홍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구렁이 전망대가 나오잖아요. 이쪽 영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광경이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 구렁이 전망대가.
0: 맞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일반 도심에 있는 그 산이잖아요. 구릉.
0: 네.
1: 어, 봉우리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0: 그리고 그 데크를 그렇게 또 만드셨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틀어서 네. 만들었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거기에 커다랗게 철탑도 있었고 거기서 내려보는 바다.
2: 진짜 이뻤어요. 이게 동해인 줄 알았어요.
0: 그래서 내려다 보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내려가면서 처음 우리가 걷는 다리. 야, 그 다리는
2: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막 딱 내려다 보이는 이게 좀 약간 무섭긴 했어. 근데 되게 좋기는 했는데
0: 무섭죠.
2: 무서웠어요.
0: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잖아.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2: 맞아요.
0: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좀 됐습니다.
2: 그쵸, 긴장이 됐죠. 이 이쁜 거는 둘째고 저길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시작했잖아요.
0: 그렇죠.
2: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작인데 저길 어떻게 가지? 와.
1: 아마 그 이 코스를 만들기 전이었다면은. 구렁이 전망대 그 정도 점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왔어야 돼요. 너무 가파르고
0: 아.
1: 그리고 거기 이제 바위 그렇죠. 바위 밑 바위에서 꽤 한 4, 5m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길이 만들어지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 구렁이가 네. 꽈리를 투트렀고 이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하면서 내려간 다음에 쫙 나무 사이 펼쳐지는 그 제2교죠. 2교 본홍도 앞에. 우와, 그 펼쳐져 있는데 우와 진짜 그 유튜브에서 봤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2: 그래도
1: 아, 그 너무 멋있었어요.
2: 본홍도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려가는 길이라 아, 그래도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본홍도 올라가서가 문제지.
1: 아 그리고 내려가면서 바람이 이제 세게 치는 이제 북쪽에서 쳐서 그 그러니까 그 다일 사이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쳐서 들어오는 코스, 이 위치가 있어요. 아, 거기에서 그냥 팔 벌리고 와, 이 바람.
0: 그렇죠.
1: 이게 올해 마지막 바람 아니야.
2: 근데 마지막 바람이지 않았을까요?
0: 그렇죠. 시원한 바람을 맞는 네, 마지막 바람.
1: 북서풍의 마지막 바람
0: 그렇죠.
1: 아니었나.
0: 이제부터 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은 습한? 바람은 세기는 하지만 내 볼에 닿는 거는 약간 축축한, 따뜻한 그런 바람이 아닐까.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다리를 정말로 멋있게 힘차게 와 하면서 갔다가 이제 오르막을 시작을 합니다. 계단으로 시작하죠.
2: 네. 네.
0: 그래서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2: 처음에 계단은 괜찮았어요.
0: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1: 예. 네.
2: 근데 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상까지가 너무 힘들었어. 심장이 막 뛰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할아버지가 진짜 전 그 할아버지랑 같이 거기서 배 타고 가고 싶었어.
1: 명도에서 제2교로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본홍도가 있고 본홍도에서 다시 네. 제1교 그 이제 그 제1교는 이렇게 무지개 같은 아치형에
0: 네.
1: 찾아보니까 사장교라고 하더라고요. 현수교가 아니라
0: 아 사장교
1: 네, 강선으로 왕 땡기고 있는 사장교인데
0: 네.
1: 거기를 딱 지나고 가니까 말도 다 왔네 했는데 와 거의 한 80m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어서 김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 아, 저는 본홍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말도가 좀 더 계단이 좀 더 높았어요.
1: 아,
2: 그리고
1: 그래요?
2: 거리가 조금 더 좀 힘들어요. 완사졌고 얘처럼 이렇게 본홍도처럼 이렇게 되게 높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말도가 오히려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가 덜 힘들었어요.
0: 거꾸로 넘어오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더 힘든 코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말씀, 맞아요. 쉽게 넘어가셨다라는 얘기네요.
3: 왜냐면 본홍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벌써 네.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마비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본홍도에서 일단 내가 마비됐었어.
1: 아, 저는 오랜만에 아 계단 걷는 맛을 느꼈습니다.
3: 계단은 괜찮았다니까. 네.
0: 뭐 간만에 등산하는 기분 늘 맞아, 저희가 뭐 해안길을 걸으면서 평지를 걸었고 살짝의 뭐 임도길이었었는데 등산하는 기분 그러나 바다에서 오는 바람 다리를 건너면서 그거를 그나마 좀 씻어낼 수 있었던
3: 그쵸.
0: 그런 길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3: 맞아요.
1: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높이는 뭐 많이 높아야 한 100m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앞으로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힘들 때 뒤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땅을 보고
3: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0: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섬 다리만을 생각하고
3: 맞아요.
0: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를 일단 예측하지 못했고 아마 검색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서 마음에 다짐을 했을 터인데 이게 갑자기 펼쳐진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겹게 능선을 탁 또 내려갔어요. 힘들게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저희가 말도로 갔죠.
3: 맞아요.
0: 자, 말도를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 들어가기 전에 또 어르신이 해설하는 거를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자에 앉아 있었고 또 어르신이 여기는 어떻고 어떻게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야 여기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1: 저 그분이 저희가 이제 말 가파른 말도 끝을 이제 올라간 다음에 거기 그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무슨 뭐 군부대 송신탑인가 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마을로 내려간 대끝길이라고요.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을 비탈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등대까지가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설명은 뭐냐면은 아주 자잘하고 거지만은 그 지역의 상황들 섬에 구간 짧은 상황들 느낌들
0: 네.
1: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애정 네. 애정어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야 발토가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고 이 동네가 만만치 않구나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애정 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거기 등대가 뭐 120년이 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꼭 가봐라.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 맞아요.
0: 그런 곳에 그런 분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해설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마 자청해서 했든지 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분들의 삶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이 이렇게 섬니키 길로 능선을 타고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코스잖아요. 지도로 보면 뭐 자그마한 섬들로 이어져 있는데 아 근데 섬 안에서 마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때 되게 하늘이 좀 그늘져가지고 어두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데군데 이정표에 나이 드신 분이 사람들을 보면서 일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로 가면은 천연귀신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게요. 거꾸로 그분들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걷는 사람들이 잠깐 거기서 쉬게끔 할 수 있잖아요. 얘기 듣다 보면. 아 이것도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섬을 좀 낯설게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뭐 처음 왔으니까 잘못 갔다가는 개고생하고 이런 말 들으면 쉽고 뭐 이런 게 또 이제 그 사람 추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그 말따라가 하는 곳이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등대도 있고 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습곡 지형도 있고 또 바위에 뿌리 내린 천년송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도라는 섬은 전체가 좀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품는 이야기는 아, 꽤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섬이 아니라 한 번쯤 천천히 둘러볼 만한 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서해바다죠.
1: 예.
0: 근데 서해바다인데 유난히 저는 좀 파랗다?
3: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되게 육지에서 멀어요.
3: 멀어요.
1: 정말 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만금 방주제를 기준으로 전주까지 한 30km 잡거든요.
0: 네.
1: 거기에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전라북도가 안으로 좀 쑥 들어가 있는 평해지대예요. 이게. 아. 그래서 그 섬들이 사실은 육지에서 훨씬 멀거든요. 물론 충청남도 섬들 여기보다 더 먼 섬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야,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겠다.
3: 그러니까 먼 바다라.
1: 먼 바다였어요. 사실 그 새만금 쪽은 군사 아니 저기 고군산은 군산 권역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기상대에서 군산 측정하면 군산은 뭐 날씨가 맑습니다. 어습니다. 비가 이 정도 옵니다. 하는데 새만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예요. 그
3: 새만금 때문에
1: 이어졌지만 바닷기후예요.
0: 그래서 좀 기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1: 다릅니다.
0: 그렇지. 그리고 이 말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들이고 또 배가 드나들고 있고 또 어구가 좀 쌓여 있어서 네. 사람이 사는 동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3: 그렇죠.
0: 그 안에 민박도 있고
3: 네, 네.
0: 그렇죠. 신기하게 네.
3: 카페도 있고
0: 뜻밖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넘어오면서 되게 기대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3: 네.
0: 거기에 식당.
3: 네.
0: 없었으면 어쩔 뻔했고 우리가 거기서 안 먹었으면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3: 별거 아닌데 진짜 예약을 맛있었어요.
1: 했죠. 반드시 백반을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0: 그렇죠.
1: 예, 백반. 백반하고 그
3: 매운탕 아닐까요?
1: 네, 그 다음에 생선구이.
3: 생선구이.
1: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3: 박대 이런 거 아니에요?
1: 박대는 아니었어요.
3: 그 종류잖아요. 그 종류던데?
1: 어쨌든 그 마른 생선구이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반찬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를 먹었잖아요.
0: 갑오징어?
3: 갑오징어.
1: 갑오징어를 먹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먹기 전혀.
3: 근데 좀 매운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0: 아, 진짜 맛있었어요.
3: 저는
0: 그거는.
3: 오징어보다 솔직히 그 생선 구이하고 매운탕이 더 좋았어.
0: 아마 그 부부가 하시는데 아마 사장님이 바다에서 잡아오셨을까요? 거기에서 나는 거를 그대로 했겠죠. 야, 연륜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피로도 많이 풀렸었고 여기가 종점이었잖아요.
3: 맞아요.
0: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고 밖에 딱 나갔는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3: 맞아요.
0: 그래서
3: 맞아요.
0: 누웠습니다.
3: 한숨 잤죠.
1: 그렇죠. 그날 바람이 아주 좋았어요.
3: 추웠어.
1: 그리고 이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마지막 바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남쪽 방향으로 그 누워 있었거든요.
3: 아, 그게 남쪽
1: 그러다 보니까 섬 넘어 부는 바람에 와, 그 시원하면서도 그 맑은 바람을 다 밥 먹고 누워서 이 바람을 맞을 때 와, 야, 이 시절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 그리고 아, 이렇게 봄을 보내는구나. 아, 그런 걸 느꼈고 저는 이제 사실 그때 시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0: 오, 네.
1: 말도의 이 바람은 참 부지런하구나. 바람이 부지런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는 바람이 그 섬에 있는 나무 이파리들 이파리 위를 다 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그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바람 참 부지런하다.
0: 어머니의 네. 손길처럼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하고 쑥 지나갔어요?
1: 네, 네 그걸 느꼈습니다.
0: 언제 그걸 또 보셨어요? 야, 역시 섬세하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래서 또 썰렁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햇볕 있는 데다 저는 발을 좀 내놓고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좀 따뜻하면서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희가 배를 좀 기다렸습니다.
1: 그 걷는 여행 중에 이렇게 밥 먹고 한숨 자고 간다는 게 아, 이 얼마만의 여유일까요?
0: 그렇죠. 이게 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시작점 그리고 도착해서 끝나면 바로 또 돌아와야 되는 이런 급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여기는 내가 급한 마음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죠.
3: 그러니까요.
0: 기다려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아, 뭐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지 않았을까?
3: 그리고 멀지 않아서. 우리가 막 멀리 갔을 때는 그 차 시간이
0: 네.
3: 너무 늦어지니까.
0: 그렇죠.
3: 멀지 않아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1: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기차 시간이나 버스 시간, 배 시간, 이 시간들의 차이는 뭔가.
0: 아.
1: 바다는 그날 세 편밖에 없잖아요. 원래 두 편이었는데 한 편 증편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 3시 반에 그 말도에서 배를 3시 40분이었던가요? 30분?
0: 뭐 그 비슷한 네, 시간이었죠.
1: 말도에서 타야 하는데.
0: 네.
1: 그 전에 저희가 한 2시 반 정도 2시 정도 이제 밥 다 먹고 있어서, 야, 그 시간,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아, 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여유를 주나. 아까 말한 꼼짝 마라.
0: 그렇죠.
1: 라는 거. 아니, 마치 예상치 못한 어떤 여분의 시간, 서비스, 없던 시간이 주어진 그런 느낌들. 그래서 섬여행은,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배 시간이 나한테 어떤 여유를 줄 거냐. 그 배 시간 동안 나는 이 섬에서 무엇을 할 거냐. 아, 없는 계획입니다.
0: 그렇죠.
1: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0: 네.
1: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명도 말도 걷기는 단순하게 섬 둘레를 도는 길이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가고 함께 내리고 올라가도 보고 내려와서 마을을 지나고 또 밥 먹고 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묶여있는 길, 묶여있었기에 우리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다시 2부 소소가 소중할 때 이어가겠습니다.

0: 2부 소소가 소중할 때. 오늘은 고군산군도 섬잇길. 바람이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다리 위에서 모자를 붙잡아야 했고, 또 바다 위를 걷는 동안 옷자락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걷고 나서 오래 남는 건큰 풍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배 안에서 나눠 먹은 호떡, 그리고 항구에 쌓여 있던 그물, 말도에서 먹은 점심, 그리고 배를 기다리며 잠깐 누워 있던 시간 같은 것들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는 커다란 풍경? 그거 말고 작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장님, 어떠한 것들이 조금 기억에 더 많이 남았을까요?
1: 장면은 호떡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장자도에서 방축도로 가잖아요. 근데 방축도는 아직 그이 섬잇길 본 코스가 연결이 안 됐어요. 이번 6월 말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축도 선착장에 보면은 방파제가 테트라패드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 거기다가요. 색깔별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원래 그 콘크리트 회색으로 해가지고 좀 삭막했잖아요.
0: 그렇죠?
1: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 섬을 그렇게 꽃으로 울긋불긋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걸 저렇게 페인트로 이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섬은 작으니까 어떤 색으로 색깔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섬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아,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도에 가니까 그 숲이 되게 깊어요. 아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마을을 설명하시는 분. 그분 말 듣고 내려오면서 축축하고 깊고 어둡고 막 그랬는데 그 길에 뭘 심어놨냐면요. 수국을
0: 수국.
1: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는 않았는데 왜였을까? 이제 꽃을 보고 오자 하는 거. 요즘 뭐 섬들 뭐 제주도에서 수국 뭐 다른 다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해안가에는 수국이 뭐 요즘에는 대세인데 이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길에다가 이것은 자연적인 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노력을 한다면은 아이큰 나무는 아니고요. 야 섬에서 이런 색감을 유지한다는 거 그건 섬이 밝아진다.
0: 그렇죠.
1: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0: 섬의 색깔을 입히는 방법, 인공적으로 입히는 방법들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국을 심는 거. 근데 수국이 거기에서 빛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 섬에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깊은 숲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밝은 빛들이 어우러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은 숲이 아니었고, 얇게 빛나는 그런 숲에 그런 수국이 더 빛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빛을 더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말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것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인 거예요. 아닐 수 있죠. 이거를 해안 둘레길로 이렇게 데크를 좀 놓으면 옆으로 돋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2: 저도
0: 드는데,
2: 그랬어요. 산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
0: 옆으로 갔으면
2: 옆으로
0: 좋겠다.
2: 가가지고 좀 보면은 얼마나 더 이쁠까.
0: 그렇죠. 아이고, 나못 가겠다. 좀 옆으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도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1: 예, 거기가 떨어진 바다인데 데크길을 하면은 뭐 걷기는 편할 수 있고요. 요즘에 무장의 길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신선함, 신비함들 고유의 가치들이 좀 훼손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군산군도 여러 섬이 있는데 차라리 현재 개발된 선유도나 문여도 이쪽에 데크길을 좀 늘리는 것은 좀 나을, 그게 좀 관광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는 좀 원래 그대로 좀 이끽길이지만은 좀 능선과 다리 이런 어떤 좀 약간 힘들 수 있는 길이지만은 조금 노력하면 할수 있는 이런 섬으로 남으면 어떨 거니까 생각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시고 야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0: 어, 네.
1: 야 고군산 섬길 이거 못 가면 평생 후회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축도는 섬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다른 섬에 비해서 좀 해안가가 좀 완만한 편,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거든요.
0: 아.
1: 그쪽은 이제 첫 번째 출렁다리 쪽으로까지는 이렇게 대컷길로 해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다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축도에서 휴식을 하는 거, 하는, 휴식을 하고 쉬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전섬을 그렇게 데크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러니까 어떤 곳은 우리가 데크길을 놔서 순환 코스로 한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길은 이렇게 말도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능선이 있어서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게 이렇게 좀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분산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네. 그리고 그분들이 꼭 그 능선이 길을 다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배편이 지금 장자도 출발해갖고 거쳐가지고 순환 경로로 돼 있는데 거기는 관광용으로도 지금 선유도, 문여도, 뭐 신시도 이쪽으로만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제 말도 이쪽은 자체적으로 이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단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리 있는 곳이
0: 네.
1: 물살이 세고 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배가 지나가기 그렇고 다리 사이 난간 사이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조금 뭐 작은 배는 다닐 수는 있겠는데
0: 어.
1: 근데 조금 안전사고 같은 경우 좀 그 걱정이 돼서 되기도 하고 먼저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되게 멋진 팔자 코스에
0: 그러니까
1: 예, 섬을 이렇게 양쪽 다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지금 그 말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는 그 뒷면 있잖아요. 그 북서면 북서쪽,
0: 어.
1: 북쪽 면들은 사람들이 별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0: 아.
1: 그전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뒤쪽에 가서 낚시를 하고 너무 그랬거든요. 되게 가파르고 접근하기 어렵고 파도도 세고 좀 을씨년스럽고 좀 원시적인 그런 느낌 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찬찬히 배 여행을 하도 나쁘지 괜찮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로 놔여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마 데크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미래에는 이게 배가 또 팔자로 다니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느끼고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군산인 거죠?
1: 군산.
0: 야, 군산은 이렇게 해양 관광? 이거를 가지고 있는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전라북도 바다에 있는 섬의 대부분을 군산이 사실은. 그렇죠. 군산과 부안인데,
0: 어, 네.
1: 부안이 위도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위도가 이제 영광 쪽에 있다가, 어쨌든 좀 해방 이후에 좀 재편됐죠. 그 경계 구역이.
2: 섬에서 물놀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해는 나라 그 이쪽은 육지 쪽은 좀 물이 좀 약간 더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0: 그렇죠.
2: 근데 거기는 물이 너무 깨끗했는데 몽돌처럼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어서
0: 네.
2: 저는 그 산에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빠는 산에 가든 낚시를 하고 엄마와 아이들은 한쪽에서 물놀이를 하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스노클링이나
0: 어.
2: 해양 스포츠 같은 이런 거를 조금 약간 해도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0: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다랗게 갔기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풍경 기억나는 건 말도에서 네. 등대가는 길 쪽이 약간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죠.
2: 맞아요. 맞아요.
0: 거기는 좀 아까운 공간이었어요.
2: 그리고 본홍도에서 약간 그 숨겨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인도 같은 느낌의 그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기에 배를 타고 저기다가 딱 1박 2일로 딱 놓고 거기서 놀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물이 일단 깨끗하니까
0: 네.
2: 일단 할 수 있는 이게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0: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고 해양 스포츠 뭐 아니면 해양 관광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늘 우리가 했던 얘기만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바다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몽도를 보고 그 해변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들이 나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해안가 가서 해수욕장 보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에 뭐 모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깨끗한 동네거든요.
2: 그니까요.
1: 그래서 예, 뻘보다는 모래 해수욕장, 모래 해수욕장보다는 몽돌 해수욕장이 물이 좀 깨끗하고. 그 말은 이제 파도도 세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퇴적물도 적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은 이쪽 그 고군산에 꽤 많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 아마 섬의 습곡 그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갈아 뭐야 침식이 돼가지고 생긴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동네죠.
2: 그러니까요. 바다 깊으니까 일단 좀 그런 스포츠를 왜 우리가 일부러 동남아시아 쪽으로 놀러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그 약간 섬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시켜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나 이런 데 가서 딱 놓고 네. 아이들을 이렇게 그 뭐 하여튼 뭐 안전요원을 좀 놓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동해를 안 가도 이 서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딱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보면 우리가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데도 항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막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놓는데 부안도 생각보다 전라북도의 해안가 쪽에 부안이 해수욕장인데 거기도 모래라서 좀 몸에 묻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만 물시설만 있어도 참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 오염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1: 이쪽 서남해 쪽에 방역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가 먼 바다 해수욕장이 없었죠.
2: 그렇죠.
1: 아, 왜냐면 이제 손까지 들어가고 거기가 뭐 위도 해수욕장 있었지만은 선유도는 이제 선유도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연결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좀 그걸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1: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섬들의 해수욕장이
2: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경상도도 마찬가지.
2: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섬들을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염시킬 수 있는 걸 다 배제시켜 놓고 그 가서 놀고 나올 수만 있다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0: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다리가 낮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그 다리를 우리는 보통의 다리는 차가 다니게 만들죠.
2: 그렇죠. 예.
0: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다리를 만든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이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2: 그렇죠.
1: 그 다리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군산시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아마 정부 지원, 국토부나 해수부 지원 받 국토부 사업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유도 과거 고군산에 선유도 쪽에 뭐 있냐면 무녀대교하고 장자대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륜차까지만 다녔거든요. 사륜차는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었거든요. 거기
0: 네.
1: 고군산에 이제 지금 새만금으로 이어지기 전에. 근데 그 대교가 지금 무녀대교는 좀 그 옆에 새로 난 다리 때문에 가려져 갖고 좀 잘 안 보이고요. 다만 장자대교는 지금 하늘길. 하늘길로 지금 포장이 돼서, 저기, 새롭게 변신해가지고, 인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군산은, 그렇게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그 다리의 경험이 오래됐죠. 아마 그게 그쪽으로, 그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멋진 코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 코스가 너무 쉽게 개발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은, 아마 상당히 농런할 수 있는 관광지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섬의 다리를 걷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생각들이 막 확장 그리고 이제 역시 가족과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이거 봤기 때문에 느꼈기 그렇죠. 때문에. 아쉬움이 그쵸. 많은 거죠. 더 많은 그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확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늘, 말도의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뭐, 명도에서 말도까지 갔고, 말도에서 다시 장자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가장 기억이 남았던 장면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커다랗게 와닿은.
2: 저는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을 하고 그 저희가 선착장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내 아이도 저기서 놀러 왔으면 좋겠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말도에서 장자도까지 나가는 그 기 사이에 잠깐 그 해수욕장처럼 보이는 네. 그 몽돌이 가득한 곳에 물놀이하고 있는
2: 네.
0: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혹시 대장님은 혹시 기억이 남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 아까 장면들은 뭐 그 충분히 그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네.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건 네.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거 배시간 그래서 배시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 뭐 배시간, 기차 시간, 뭐 차 시간 있잖아요. 근데 내륙은 뭐 차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쉬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무엇을 줄 거냐. 한 시간 반 정도 마치 허가받은, 뭐 좀 더 근사하게 말한다면은,
0: 네.
1: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연한테 허가를 받았든, 신한테 허가를 받았든, 그 시간, 계획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휴대폰만 보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마치 인생의 여분의 시간 같은 건데, 아, 섬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아, 그 시간 동안에 뭘 해볼까? 아, 저한테 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화두 같은 게 왔어요. 아, 삶의 여분의 시간, 배가 주는, 배 여행, 섬 여행이 주는 그 여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0: 야, 이게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1: 좀 너무 갔죠.
0: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섬과 섬을 잇는다. 사이를 잇는다. 섬 잇길. 이 말이 일단은 좀 예뻤고 잇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전 좀 저한테는 조금 더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섬잇길. 그리고 저는 또 그러니까 푸른 바다와 하늘만 보면 예쁜 여행지인데 또 그 동네에 있는 그물과 어구를 보면 생활의 자리라는 게 느껴졌고 또 바람 부는 날에도 누군가는 이 바다에서 일하고 또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손보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함께 들었습니다.
2: 말도에서 말도의 가구 그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음식도 그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음식점이 하나만 남아 있고 그럼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외국인들 있어서 조금 더 그랬었어.
0: 그러니까 그 결국은 섬에서도 일하는 분들은 결국은 외국인들
2: 조금만 신경을 조금만 생각을 해준다면. 사람들도 여기로도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요즘에는 다시 고향으로 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조금만 조금 여기를 뭔가를 막 크게 개발하지 않고 뭔가 군산이 이제 딱히 뭐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도만 관광지로 할 게 아니라 너무 유흥시설도 아닌 뭔가를 좀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말도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 그 고민이죠. 네,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귀여워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어부가 되는. 그런데.
2: 그러니까 어부가 아니라 뭔가에 어떻게 보면 해양을 이용한 시설이 조금 들어오면 크게 요즘 부모들이 막 크게 막 그 스파를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워터파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에서 아이들과 놀게끔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조금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동남아시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굳이?
0: 이거는 갔다 온 사람이 굳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 이 고군산 군도가 지금 말도까지 이제 이렇게 두면 바다 한번 건너서 이제 섬잇길 하잖아요.
2: 그렇죠.
0: 네.
1: 처음에 전기가 들어갔죠. 사람이 살아니까. 전기 네. 없어서 살았고 물은 하늘 뭐 아니면 우물 파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서 방축도로 물 상수도가 지나가고 그 상수도가 이번에 다리를 연결하면서 섬니끼 다리를 연결하면서 상수도 네. 따라가고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키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맞긴 맞고 지켜야 할 것도 맞긴 맞고 저희 같이 이렇게 섬니길의 멋있는 풍경 옛날에는 꿈도 못 꾼 그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풍경이거든요. 광경이거든요. 그 높이에서 다리를 통해서 섬과 섬을 이어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조망들 이거 대단한 건데 야, 이 멋진 만큼 앞으로 이쪽은 또 어떻게 멋지게 바뀔까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그거를 또 생생하게 우리가 뭐 꿈꾸다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작은 장면들을 다시 세워보면은 저희가 장자도의 호떡 그리고 배 안에서 바라본 관리로 또 명도 선착장의 사람들 그리고 항구에 널려있던 그물 그리고 전망대에서 잠깐 조용해진 시간 또 바다 위에 온전히 서 있었던 걸음 말도에서의 점심상 그리고 배를 기다렸던 시간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 장면들이 모여서 오늘의 섬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섬에서는 걷는 일과 기다리는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섬에 닿고 밥을 먹고 배를 기다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는 것까지가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소소가 소중할 때에는 고군산 군도 섬이길에서 만난 작은 장면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람이 새서 더 또렷했고 또 기다림이 있어서 더 오래 남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걷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언젠가 꼭 고군산 군도 섬이길에서 섬과 섬 사이를 직접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저는 한우주였습니다. 자,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1: 다음에 봬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더위에 두렵기만 하던 7월 속에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견뎌보시게요. 어려울 땐 전체를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눠 생각하면 힘겨움도 작아지는 마음이 잠시라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방식입니다.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둘에게 물을 끼얹은 거야?
0: 더워서 멱을 감았을 뿐이다.
1: 다 큰 어른들이?
0: 도우는 경악한 얼굴로 인곤을 노려보았다. 기이한 짓은 제 언니가 아니라 식객이 저질렀을 것이라는 표정이라 인곤은 억울해졌다. 내가 챙겨두라 했던 그 바구니 가지고 있니? 자은이 도운의 주위를 돌렸다. 소판 부인께 말씀드리고 여기 가져다 두었지. 그 바구니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 참외와 포도를 가져다 둔 게 자기라며 돌려달라니 네 말이야. 도운이 그렇지 않아도 이상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 아무도 묻질 않았어.
0: 의심을 살까 걱정되어 찾아가지 않기로 한 듯했다. 이리 가져와봐. 도은이 바구니를 가져왔고 자은이 인곤에게 바구니를 내밀었다. 만듦새가 어떤 것 같던가?
1: 뭐, 꽤 촘촘해 보이는군.
0: 집에서 만든 물건인지 밖에서 산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겠나?
1: 유난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 솜씨면 파는 물건일 거야.
0: 자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구니를 뒤집자 테두리 한쪽에 모나게 그을려둔 자국이 있었다. 내가 보기엔 다른 집 물건과 헷갈리지 않게 표시해둔 것 같아.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1: 우연히 그을린 것일 수는 없나?
0: 그랬다면 면적이 더 크고 모양도 둥글지 않았을까? 쇠붙이로 지진 게야.
1: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0: 보통 바구니를 하나만 구하진 않으니 비슷하게 생긴 것 서너 개를 같이 드렸을 거야. 나란히 두면 보기 좋도록. 함께 산 다른 바구니에도 같은 표시를 했겠지.
1: 하나만 샀으면.
0: 그렇다 해도 자기가 일부러 두고 간 바구니를 들이밀면 좀 놀랄 테야. 이번엔 다시 도은에게로 몸을 돌렸다.
1: 혹 몇 년 사이에 편이 바뀐 사람이 있니?
0: 북을 잡는 사람이나 곁에서 돕는 사람이나 여튼 내내 얼굴을 비춘 이들 중에
1: 몇 있을걸?
0: 혼인을 해서 사는 곳이 바뀌고 나면 편도 바뀌잖아. 육부의 여자들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사는 집의 위치였다. 아무리 한편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 해도 사는 곳이 바뀌면 편도 바뀌는 것이었다.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은 매해 나왔지만 섞여 가까워지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곤 했다.
1: 편이 바뀌니가 누구인지 알아와.
0: 어머니를 돕고 있든 자매를 돕고 있든 친우를 돕고 있든 원래는 한편으로 묶일 만큼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번 헤집어볼 만한 구석이었다. 도우는 다음 날 어렵지 않게 이름들을 가지고 왔다. 바구니를 든 채 편이 바뀐 여자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도은이 바구니를 들고 자은과 인곤이 그 뒤에 섰는데 보통은 심상하게 보곤 자기 집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정말 아닌지 맞추어 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겼지만 소판 부인이 꼭 주인을 찾아주라 하셨다며 우기면 가지고 있는 다른 바구니들을 떨떠름하게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짠 바구니도 테두리에 지진 표식이 있는 바구니도 없었다. 그 다음에는 도은이 길쌈대회를 주제로 이런저런 말을 붙여 시간을 끌 때 인곤이 도끼를 확인했다. 어떻게 봐도 수상한 꼴이었다. 아침부터 바빴지만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자. 우리에 대해 여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면 안 돼. 우리의 걸음이 더욱 빨라야 해. 몇 집 남지 않자 불안해진 도은이 문득 물어왔다.
1: 도끼를 들고 나갔으면 어떡해? 밖에서 일할 때도 쓰잖아. 작은 도끼잖아. 대기는 집에서 쓰지. 큰 걸 가지고 나가고. 숨겨두고 천연덕스럽게 잡았다면? 바구니도 이미 다 태워버렸으면. 아무리 담대한 자라도 눈꺼풀 정도는 떨릴 거야. 우리 셋이 잘 보면 알아챌 수 있어. 자은이 도은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 들리지 않아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자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겁을 내더니 바구니를 받아들고는 주저앉고 말았다. 그쯤 되자 차라리 한껏 파렴치 앉아였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겁을 내면서 처질렀단 말인가 허탈했다. 미처 따져 묻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도은이 우는 여자의 어깨를 짚고 있는 동안 인군이 크지 않은 집을 뒤져 손도끼를 들고 왔다. 주머니에 넣어온 날 조각과 맞추니 딱 맞아 들어갔다. 여자의 이름은 규희. 봄에 혼인하여 길산편이 바뀌었다. 혼인하기 전에는 저편 보혜의 친구였다. 같은 해 같은 계절에 태어나 담장이 닿은 집에서 자랐기에 자매보다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작년 함께 탑돌이를 갔을 때 수려하고 살가운 남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똑같은 소원을 빌었다. 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친척의 소개로 이루어진 혼사였지만 한 쌍의 인형처럼 어울리는 짝을 만났다. 부에만 그런 늙은이에게 팔려가게 둘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시간을 내 보혜를 만났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크게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보혜는 본적 없이 수척해진 데다 눈에는 빛발이 서 있었고 조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어떻게든 가장 많은 배를 짜 도철 부인의 눈에 들어 금전의 모가 되려 한다며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시도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듣는 귀인은 속이 그리 상할 수 없었단다. 이긴 편에서 최고여야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할 수 있는 거라는 보혜의 말에 귀인은 무슨 짓을 해서든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며칠 후 치마 안으로 도끼를 묶은 것이다. 그 애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떠올렸고 제가 했어요. 우리 편이 며칠만 속도를 늦추면 보혜의 편이 이길 테고 그 다음엔 보혜가 저 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짰으니까 속도를 더 내든지 형제 아주머니께 양보해달라고 하든지 하려고 했어요. 자은도 인군도 도은도 기위와 그 친우가 딱했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다. 소판 부인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면 도철 부인도 아시게 되겠지. 뜻대로 하세요. 저를 치시든 가두시든 패시든 하세요. 하지만 보혜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것보다도 못한 혼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초를 보태어줄 수는 없어요. 그쪽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자은이 묻자 귀가 한숨을 푹 쉬었다. 다 저지르고 말해줬어요. 엉엉 울더니만 어쨌든 패를 열심히 짰죠. 마음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 없는 여자였다. 친우를 위해 600년 전통의 겨루기를 방해할 만큼 강하면서도 천을 망칠 만큼 못돼 먹지 않았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면서도 친우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어느 한쪽이라면 마음이 나았을까? 작차 앞에 진 세 사람은 바로 소판댁으로 향했다. 소판 부인은 배틀이 부서진 연유에 대해 다 듣고 나더니 자은이 부인을 뵌 일에 최초로 웃었다. 웃는 것을 잊었던 사람 특유의 다듬은 듯한 웃음이었다. 내겐 그런 이가 없었지. 날 위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줄 리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부인의 눈빛이 지난날의 갈래길로 돌아간 듯 했다. 그대들이 내 심부름을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셋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이 일을 알고 있는 배틀이 부서졌던 날 여기 있었던 여자들을 고이 모아오게나. 하루 종일 걸어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그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밀을 지켜온 여자들이 모인 것은 길었던 해가 지고 나서였다. 소판 부인은 자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다. 다들 사정을 알게 되어 안도한 듯 했으나 그 자리에 불려온 것은 다소 불편해하며 소판 부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난 그대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지. 당장 도철 부인에게 가 그 애가 짰다는 양만큼의 천을 자르게 할 수 있네. 우리 편과는 달리 매일 짠 양을 사람별로 기록해 두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공평한 해결책일 거야. 배틀이 망가졌던 며칠을 확실한 승리로 보상받는 것이 어떤가. 여자들이 제일 연장자인 듯 보이는 여자를 툭 건드렸다. 부인, 그렇게 중한 일을 저희에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소판 부인이 배틀로 다가가 걸려있는 천을 손바닥으로 조심히 쓸었다. 나는 한올도 보태지 않았어. 그대들이 만들었지. 내가 맡은 일은 그대들이 배짜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붕이 되고 벽이 되는 것이었는데 실패했고, 그러니 그대들이 그 애들을 어떻게 벌하고 싶은지 묻는 게 마땅해. 여자들이 이번엔 도훈을 툭 건드렸다. 자은은 도훈이 다른 여자들의 신망을 산 것이 흡족해 들키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고 미소 지었다. 도훈은 소판 부인을 보는 대신 여자들을 돌아보았다. 도철 부인은 상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분은 대개 벌도 분명히 주시죠. 우리 편처럼 은밀할 리 없어요. 아무리 말을 단속해도 새어나갈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것대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개운치 않게 끝나면 내년에는... 도훈이 내년을 언급하자 여자들이 수런수런 말을 나누었다. 일어난 일은 속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들의 즐거운 여름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더 큰 문제였다. 무언가가 부정을 탔다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화를 내며 태우고 없애는 데 익숙하다. 여자들이 대회를 위해 나다니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말이 나면 오래된 왕실 행사라는 명목으로 눌러둔 불만을 여발한 듯 터뜨릴 것이다. 길삼대회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기간을 줄인다든지 여러 제약이 생기기 쉽다. 또 그 선명한 성정의 도철 부인은 내걸었던 상도 없애버릴 것이다. 금전에 모가 들 수 있는 상이 없어지면 그것만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배를 짠 저편의 여자들이 안 되었다. 긴 말들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태껏 지킨 비밀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편 여자들의 뜻으로 모였다. 그러면 할 일 없이 지겠다는 건가? 듣고 난 소판 부인이 물었다. 너무 무른 결정이 아닌가? 자은도 의문을 담아 도훈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보혜에게 배틀을 망가뜨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잃은 며칠을 저편도 똑같이 잃도록요. 도철 부인은 가만 계시지 않을 텐데? 그럼 똑같은 결과 아닌가? 도훈이 인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일부러 부순 게 아니라 사가서 부서진 것처럼 보이게 할 방법이 있소? 인곤이 눈썹을 올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있소. 그럼 그리하고 싶습니다. 싱거운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소판 부인이 여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소판 부인의 잘못은 하나 없어도 일이 그릇되면 제일 이투려워지는 것은 부인일 수 있었다. 공공연한 공격의 빌미가 들 테니까. 그럼에도 도철 부인에게 사태를 다 밝히려 했었는데 배짜는 여자들이 다른 방향을 택한 것이다.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혹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 검토해 보는 듯 싶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하고 자은은 재촉이라도 할까 고민했다. 그래, 그리하도록 하자. 소판 부인이 승인했다. 여르세께 나온 결정이었다. 인고는 배틀을 고장낼 독한 액을 만들어 도은에게 주었고 도은이 귀희에게, 다시 귀희가 보혜에게 그 병을 전해 저편의 배틀은 고장이 났다. 의심스러운 구석을 발견할 이는 없었기에 도철 부인은 여기저기 그 곤란한 소식을 알렸다. 심지어 소판 부인을 찾아와 함께 배틀을 멈춰주지 않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소판 부인은 온화한 얼굴로 그럴 수 없다 거절했다. 하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니 받아들이시라고 답해 도철 부인은 적잖이 놀란 채 돌아갔다고 한다. 거절하지 않는 소판 부인의 거절이라 도철 부인이라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배틀을 고치니가 누군지 몰라도 인곤보다 솜씨가 못한 모양이라 다 고쳐졌을 때는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여자들은 북을 쥐었다. 어떤 시점에 이르자 배틀과 배틀에 앉은 여자가 하나로 보였다고 한다. 배틀이 배틀에 앉은 여자가 든 것인지 배틀에 앉은 자가 배틀이 든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이 움직이며 배틀의 소리와 숨소리가 장단을 맞추었다고. 왕과 왕비가 천을 재어보고 여자들을 치하하는 자리에 자은은 없었지만 도은에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천이 어찌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분하고 심려했던 마음도 천의 끄트머리 너머로 미끄러져 버렸다고. 천은 도은의 편 것이 딱 한 뼘 길었다. 지나친 불행 쪽으로 아무도 떠밀지 않고도 이겼다. 비밀을 비밀로 둔 여자들이 서로를 축하하며 눈을 마주쳤다. 진편에서 언제나처럼 회소곡을 불렀고 음식을 대접했다. 둥글게 손을 잡고 힘차게 뛰며 춤을 추었다. 그 춤만큼은 자은과 인곤도 멀리서 구경할 수 있었다. 보름달 날에 8월의 정점이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0: This not my, not my, not my name. This not my name. This not my, not my, not my name. This not my name. This not my, not my name.
1: 여기저기 척 웃어 online. 예상을 깨버려 미안해. I'm a surprise. 눈 뜨면 쏟아지는 shot 무한 감사. 계속 loading 중. Yeah, 예측 불가. 네 and my girls 붙여진 이름 마치 나보다 날 더 잘 아는 것 같은 온몸에 labeling, labeling 안 볼 지경이야 이거 좀 떼어내고 싶어 what the hell

0: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지역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만나보는 시간, 커뮤니티 천천만만 문쌤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 벌써 단오의 계절이더라고요. 단오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누군가에게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통섭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6월의 평범한 어느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처럼